0: 대보디 메가 체지 딱지 제가 또
1: 욕쇼다 봐봐 아니 님 나게 믿어 차와 죽을 엘지오 잡디 노가 죽을 셉제 터스니데 좀 봐 내 아니 로저
0: 요요요
1: 로저 로저
0: 네. 어머. 엄마 치매 왜 봐봐.
1: 치매 봐.
0: 네, 어머. 진짜. 밥다게 일로니네. 아마 너디오나 무슨 도지사. 제자 밥에 암 치료도 막 짱짱 지치고 자. 일로니네 와. 봐.
2: 아마 진행 안 켰지 쉬고만 봐. 이게 상태. 나탄도 겐지디 부지살 개가수도 하미니 총선에 레스베 나 용고만 바스기
0: 봄어 봄나머진 내게 균지만 보게
2: 지만 봐봐 봤음 좀 맞지
0: 요요봐 요 봄어 밥에 봄난 개치치니지 쉬노 미즈들라
2: 大爷们不给别下一国家大爷奶奶别下子的各自三年啥差没有帮我们不一样爸爸的阿明我能拆下呢你们比较多你都拆吧喏呢爸爸的阿明给热有情绪的感应是一人能没送的给娘们做不就就拿三给热有的金面都心别热有感激金面不摸有有爸爸你好我是
0: 하고스 봐.
2: 다들이 님님님 님도
0: 차로로제도야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3: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མིནམ ཁི ཁེ ཁྱི ལོང ཁྱི ཁྱི ཁྱི ནང སུ ལ སུན ཅིན ཐ སེ རི ཆུ སུ དང ཁྱི ཁྱི ཁྱི དེན གོ ཁྱི གུ དེ ཡོ ཤི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저첸 통우티 지세나토
4: 남을현재 군강살레 테나 강태장고 메레 아알레 덩기미 부리리 야롱리사 진우가레 어더로 점지과가 친빈니 밀로와지네 이리 종카기 강사 담지 좁네나 시부피된살레 제다 담지지 다가 용미지발레 고로톱스네레 아 톱스라 레세레세 이리 종계디 톱스네 톱모소네 Thomasoni, what I didn't top ya, what the good day, Nan Astikon, Lamsi Taganuel, Josemati Kubjan needs the Swiss Shukshe. Oh, let's see, Lamsi Chinmudo, Yakshibichawati. Did ye? Did ye?
5: Ah, ah, ah, ah,
4: Chaxi Chi, Chaxi Chi. What damn ship, Chinusa?
5: How would you rush? Damn, what did you get that?
4: Chocolati, Yakshiku. Damn, start to Mogansa. Kessan Sambi Sudu Yaloni, say.
5: Oh.
4: 我的那么子呢, it is on car gang, net dumb you to me and I should feed us. Would it tag on any door?
5: Ah, let you know so the majida or damn danosta meto.
4: Oh,
5: most one a damn die a lay laps a yuna pasta, chikumaba and them unitin.
4: Pasta, kuna the gang, then a jinny, jam on a chin. Don't know.
5: Pass, then a atro no meto to go.
4: What are you?
5: Ale, is it draw me some duty? 넘기네
4: 우리 세일을 좀 하게 아지
5: 아마 이 좀 좀 팅 치니바 우린 깽에서도 맞아다 와
4: 팅 치니자
5: 어
4: 아지 깨스티 쉬보고 좀 엄마 잡이고 오지바 오다 잔남네 가다 참 마법이 죽을 님남샤다 좀 죽으러 올 주인 우딘 달로즈 갈다 사야다 두예 장자 두예샤 선우민도 강둔자 사야 장민도 강서바 근데 팅 치니자 지 저런
5: 아 뭐니 쓰다 님라 선우다 장나 지 서바
4: 다가
5: 마셔 코네미 신이들 사투리는 거 작제세 통두리는 거 작제 토인도 겐과샹 겜눈자 예수스니지 수트로데 남박겐세 꽃이 다 기둥 가서다 기둥도 서다
4: 我都是这个都刚起咋嘛的了哦喂家是那么多弄一个西诺天子装的鸡怕起做咋张你呢错不巧过了几大压了这里几马间见过下了个从土马那下学三爷没被来用啊这个天气是的马学的起做压些你三爷没事干过来的没阿木这样的阿里二姐问能爸爸啊大家人拿爸爸是的什么你你得讲那个吗能爸爸阿姐我刚才
5: 아지 간지 마세다 아우 스가치다 나 봐봐 이분아 스세 아니기 쪽지 간지 꾸지린 디신지 피주디 까마 마지 니다고 니 아니 난 장디야 꾸지 도고 코스니 조도 에도 도스는 꾸꾸지 아이 난 봐봐 칼에 카스 꾸꾸꾸
4: 어 저다 아래 조심 봐
5: 나 먼저 같이 장르시다
4: 나 봐봐 스디 가야 메사나 잡래 규사나 어디 밀 가봐 딩요사 카네 나빠빠 나빠빠 사가제 님지 되업 저거 제와면도 딩고디 에르욕벨지요고 카바 딩요 어제지 안에 아지로로 소디 야리야리야리 야침다글 준주제디 둠지지제 까마마니샤 사가제 타나 유쇼가면 저 바나레 다 칸니기 된 징기간 쉐닝노 간젠제 카마 쇼쇼 간젠제 유샤쇼 어루암다 어루암다 제니 ये आए आज तक मिंदोबा नुसेबा ओदा लेक्ची क्यूसुन एरु एरुस्ते गाजबा ठीकी तुप्या दिसा गोसो आम थांदाईवा ओदी मिल एरु आम थासा हागोने केम केगा नंगवा मदो मा एरु आम दा ये नक्षी रिसा ये देन ताक दाबा एरु आम दा दिजे गोचेदो
5: yo yo yo yido ya da zang zhi a zi ngai nang ge babu lo bi chi qiu nang go
4: gan jin na ba qiu ri ka ba ding yo a qiu ri ka ba ding yo qiu lo qi me do
5: a bu mi cha la go yi bi
4: cha la xiao niao qi me
5: bi qiu shuo ti niang de ju ki si la ga jin se ba ga an zhuo mi dun duo ni gu de ding ba ge
4: dou ni ge ji da dun xian da ba tin dou zha ma zha ga dun go dou zha ma zha dun ni ya ge yin de me ma zan ne na yu ro de ji xian da ba dang yu ne chuo la ma ba ge tin
5: 촐라임니 하고유 니에데기 구두사게 도고 아니날 아이 트롬디게 좀자스 아니게 까마마 드리마샹 콘선 두스바 디지다 겐제나디 초야로 야침다 센네 차로 차드리스바 하고 메베아
4: 아지 디지 디스르다 저메아 나 결심 배웠다고 한번 봐 데리케스 부중가 죽도 잘 뛰다 왜디 자주 떠나게 지지게 되니
5: 月啊月心嘿哦加个呢先光盘行动多多的先不就该出个多朝拉都没呢多在也不张家水些吧啊不不不当年你个俺不就该住的都去不着过他给俺妈了的俺俺俩个俩就给俺俩多去就没去路看真急了吧给啊妈为些老子考个那么没办法看的多满都是的让吧刚训练的那学校不给俺们叫那四路路
4: 봉기암잖아셀루나다 뉘루나다 마켄느히마지 탁제이 하고스나 키로다 랑자지 님지 키레로가 철 추진치자게 아 미탄다 추진강이스 조딘 고로 하고미니나 미다 키르사모니 투모니 소세아지 굽도알레 도모니지 대바나 달로로 키레 종리리샤데나 아 이미 차셔다 미다 녀 준주제네 니 팀자네 체도 주고 제저 다리 라 치르디르 없으시자 샤오쥐다마 아스 아치바게 아스 아치바게서 남아 이제 되었다 어딜 못하면이게 어때
5: 딜 못할까 이바게 마 시코네 피주도 라마스 대샤 촐라만바게 아 슈니 딜 사투리든가 짝지 세 통투리든가 짝지 또 액션 취재 잔주 좀 깁스 제대로 간지 아게
4: 깁스 라뇽가 액션 취재로 미강 또 기름

0: 제 건재 격에 미 슈도 바시다 정나다 정나스 노 하고 미니게
1: 미다 안알자 매베 지고 잠래요 제구이메 아리 텐도 디다 덴로 데슈노레 정게 이바 데리게세 미도자 빼샤 아니 조선 교도 바 술세 시츠가자 틀리자 덴데 저정 정님님가 응으르시대 바가다
0: 저게 수세 신아 트루입니다. 수세 조선동이 봐. 결전 쉐기 김이니 결할 거리지 뒤에 미비.
1: 너그리지가.
0: 모델로 꺼거지 뒤에 미비께.
1: 다 머메비 모델로 와서 저래 저들 조배 모주다. 알로스 고아자다.
0: 네 두시메지 미주 마과됩니다. 거의 땡도 저들 대전 깨서 서슴지 마. 안 돼야 고속속속 마 고속속 단지 봐. 다티다. 괴짜과가로 부여베 소리 부메베 소리 미 괴 떠든지 뛰다 떠든지는 용민이께
1: 아 더 야그라시 집라 줄알래 어디래 민이가 아직
0: 어머께 아 또 니샤에 치레 땡도 저 슈둘 야 가자 삭삭삭삭 마 가자 삭삭삭 치바나 다에 돈을 실적 끝내주니 샤에 민이나께
1: 미다 미다 미다 다 졸 후다가라 두지 너노 总 머리 위로 제거관 부위로 지켜와 숨고 알아우주가 자고든 뭐지?
0: 지레 싸고
1: 제비
0: 지레 안 싸고
1: 제비
0: 니 안티랑가 지다 촘짜짜드네 마지 쉼부 쭉짠질 꺼우 쓰가진 쉼부 쭉짜짜이식도 봐 배대 젤리바 하고스나 어디 가서 저렇게 애이나 리에이나 지지바
1: 그이 제다녀에 치르지 마가 밀구이 저다 내라다 칼 거베나지 칼 시즈저 카다고 잠샤이로 수르지 진은
0: 아 아치레 칸데네 메스 코르켈 미니게
1: 메즈 마주도 노노노 안데고네 소소체 데니 약쉬바 엉보 어제 우르주 가 자고
0: 케치 지네 마슈 궁네 시즈바 미콩 아다 로가지고 삼자고 나 만저 끝 치르 아다 로가지 뜬제 땅부디네 털지 마마게
1: 뜬제 땅가
0: 미처럼 나다 러가 제거삼 노르 네 랑초 찰라당디 김베 캐스다 네 안디랑가 쳬다 샤카가다 지소소 지탁주이
1: 알레 겨레 랑초 찰라다라 겨랄 민두 랑초 맴나 알라 랑초 맴나데 아제비고네 젠과솔라 젬나데 랑초 맴제 시다 상간 시민이 당신이 저런 남편 몇 년이 자든 누가 지거든
0: 아른 남편 꽤 연대 누가
1: 제다든 니지 준수 저래 잼수가 돼
0: 알레 니지 준수 남균 아이 간 그제 예배 드리키랑 알레 지진이 저지가 되는
1: 남시다 참 안 봐 지 저래네 내가 도고 뭐 땜다가 전노스 땜 잼시주와 뒤도 봐 좀 링내 주다 유거 주다 도 봐네 강네 조선 때문에 내미 따지제 조카네 믿어지 마 덴디슈 속된 제주셔 너도 조선 재미 좀 봐 고급도 좀 공부 봐 전노스 와지 그래 카고란 님이 니가 돼 맞다네입니다 결이리 종주나도 미자카지 롭좀 맞이다 님은 간주 초제 삼륜나는 푸 삼루스 간다 고마워도 잘
0: 알레 안데 미장카지 미장카지 키르갈라 슈니 디바나 키스코르체 쇼감바 마크르두슈다
1: 어 따따따 셰프다 겨르냐 키샤스 디자고메도 어 폴로스 바지 난제 아미솔로스 미제엔고 쭈기 나오지지 가사 좀디스르 쥐휘스르디 망지와 마고베 니무니가 마자교드자 고메 정도 쇼가 쇼니 어지 바 초법 자고르지 겐칸쥐나 사디레 두디 노사디 리두 제노 유나 로사고 뇨브진아 빠지지 그다 미그스며 뇨브진 농세가 저 지금 뭐네 띠이죠 소리지 될 로사 드럭즈간 직 직셔가 지바 잡아 주세 사제 마다 드럭즈간 돔나 따가랍 직 술주에나 어데 로사디 디르자나 테르모 던지나 지리디 슈르지게 질자 샹조딘 주마닉시 나갸스 쿠스타 절롬샤 이스타 이미 가서 쓰시자 저기 아르제 아지 아니 뉴지 오도 시다 자도 봐 오도 지주며 아지
0: 어떨어다인 전부 랭귀지도 아나 제바빈 티덴코난조 다 마시코네 미 미게 돌아다네 소세트 손단 소세 칼레지로바 처치도 마지 심제 제과 맘바바나 아니난 돌아 친치레 센차 차르장바
1: 알레 아 돌아 지로사야 아 돈르르 짐바가지
0: 알레
1: 서돈 돌아 돈디 된다 진주만 보고 기치조 견용 근주 다르스다

0: 주주 상부 차다 줘요와 내가 배차션 미치게 밥수지 졸라다서 응세 되기며 미자다메 밥수 자담 졸라동고 잠 졸라가지 좀 버거든
1: 어다 잠시다 졸라가지 친친한 잠세다 저거 십시지 아무 주안
0: 아니 잠 마세제 자롬리 세드윤 버거다 저
1: 아니 아니 자롬 삼하고 낭바바 멋 코네미다 안 쇼게 니세 따갈 작간 고름이 딘도 믿고 저제디기 님지자가 남은지네 내세 대 고름이 누구다
0: 아 얘다 얘다 저자가나 저거 이도미 자가나 먼진 꼬미 나디 집안나 줘라 어찌
1: 아 보스다 니블라 아니 김자니나 고루루 제대바 아까서 유메 간투이메 키레 하고 메베데니
0: 하고유 제자냐 줘라 줄지도 없어 때리게지리 기고주 시진핑게 총도 롭다 림부 총나지 서동 촐라게 자주들 강고 타지도 지시 서동 촐라다네 모차급다 준주제나 시진이너미니게
1: 넘기 미코네 슈부도 따스사키 메삼젠 니노 좀제 십쇼가지냐니
0: 네게 니가레 부도 따세 비교인도메도 아니 이와 니나노마
1: 어어 다 줄이 부비딜레 녜트지 템제 나 뜨그네 줄에 셰셰셰즈나 준주제 지메베 왔다 들리네 저 준주제디 아니 이게 김주 노빈지 이제 좀에 좀 지메베 니 못 들리네서 아니 난 깡콜만 좀 건전 난 짱자 좀노
0: 아마 다 저라네 아구도 쉬어가게 네 쉬어야 돼 아니 나 저거 만바 깡기 토네 쉬봐 준주제디 일 깡기 토나 네도
1: 들리서고야
0: 네
1: 레바나
0: 이제 네 들이 가바네 지지고 도와지 저도 저지 마나다 다 로춘주 만바고 소지 지민도 군주
1: 하고이 배지 바디니
0: 오다 배지 샤인 마요치
1: 마녀지사 야
0: 아난 메라치 세도
1: 아난 메라치
0: 아우치 다다라 줄레치다 아마 어제 구질
1: 배지 왔다 때려 놓은 십비나 된고 소시다뇨에 미니 얘 길에 난 발레오 어어 요요 야야야야 어어
0: 게 시슈고 저 돈심다 미디 돈안해 아르지 아르지 다 까지 시에나 미니 얘 때리 좋아한다 이제 강결로스 자노 바나 디지 아우 노스바체 년디 종조자로 아스테 마사세 되고 와 디지
2: tene tirin chadi jupe chapzen kha sumbuti digi chowa re hwe khok kho sipti khi ta chapzen ti na lo lya chong chu u ti khi mang so khi chowa ngwe lya ngi sip chi bar gyu be na be to ne mang so khi le ge chi jo tha san be khi cho khang ji yin mi si do na wa tha cha mang so ni tha tam lin che be chu ne chowa sa phe pu gyu tha chowa sa bar jin phe yang thak bie dawa thong thup yu la dawa ning bu tha sue sang thak bie dong kyo sue lin chi gu phe bu gu yin ne che xia jie na xiam le ling ge ne mu thu di gi chowa ru hue lo ge wo xi bie chi zhen tong ti qu tu zhe sa phe lo ge mang su ki chowa kang zhe yu mi gu ngue chi na shuo
3: se ta shon la me pa chi kya ma ri se ta shon la ro pa to chi wozi namalenge manje jure le amu trusazo ngane kinazo tenpo jitrejwe kinazo nga jenzina la tema jula tukame tukui loga sunza atsi kusishi ten yuvali ale wozi melenge zon shugyo wata lusa mamba lesa basit ngundri kurba Так рабо чети кэсэжне цаэме росжин талда де джос дигала чедис сэбэш ке джемэле чола джу мэсэдже так рабо вэ мо
4: о
3: та чарэж сэжэ кэста нанэ джети гурэване ка шэбэж гон
4: ё юнъе джа я часу ду замба симбу джу сэдо да
3: ой я чу я
4: я я
3: ка шэбэж гон
4: マスブスジャンイオダ。あれ。いや。もしこねぼ。ああ。ポランがジェジェシティジェブスジェジェガンジェベニ。あ、ちも。たらしょげもらんげがてるけじょせめべ。うん。ねてるけじょ、てるけじょ、てるけけかんごささ。あま、にみにがてるけじょがでべね。とんとで。てらよ。うん。みそいなみロサラジョスがさえだとえたたこじば。たそそみ ཁ་དོ་
5: ཅི་གོ་ཅི་ཅི་ཝ་ད་སང་ལོ་སང་ནུ་ནལ་གོན་ཅི་ཕེ་ཅང་ནུ་ངོ་ཤ་ད་ཆ་བང་གོ་ཨ་ཅི་མོ་དེ་ངོ་ཅ་ཁང་བ་འཛིན་ཇུ་ཅན་སི་ཅི་ད་པ་མི་ཆ་ལ་ད་ནུ་ངོ་ཅི་ཡིན་སི་མི་དུ་བ་པ་འཛིན་ཇུ་ཅན་སི་ཅི་པ་ད་ཅན་ནེ་ལེ་སུ་སུ་འཛིན་ཇུ་ནི་ཅན་ནི་ཁ་ཤིང་གོ་ད་མོ་ཤ་ནེ་ང་ལ་ཅེ་ཅི་ཤ་ཏོ་ཡུ་ཅན་ཅི་ཁ་

0: 다
1: 다 잡았지 녀셔 길라
0: 다 전화 샴마 도주 나인다
1: 레츠 레츠 길라
0: 어
1: 저시 조단 거셰 속바이 수규 셰다 샵조 처바케 수규 리네 마냐 공베도 동중아 도 상메 제지인
2: 제지인 제지인 마도 상메 제지인
1: 이기게 니 지슌 쮸모자 송게 녜보 나위 푸라민 소 사바르데베 녜베양 카세 녜냐 이라 응줌메
2: 응줌메 응줌메 카세 녜냐 이라 응줌메
1: 지미 라도 저시 잠녜소 Chukbi tuishe zhugla a zhugyub Nangmu tuishe miri kiencha yin Nga zui dikzhin li li jiao shu a
2: Jiao shu a, jiao shu a Dikzhin li li jiao shu a
1: Gela nga zui Let's gela
0: Mwende, mende kashu o nengshi nai duwa
1: Gela Dachin nga chabdui ruga na Kaa jin jen samdu na
0: Raa nga zui chabdui ruga ge Tamzhi shunji yinbe bhaze Dado mangzo gil chinche
2: 一句壮志家
0: 시작!
3: 다들 민도 거주리제
4: 미미다지키 미리카기

소아디에 삼바 마리 람디에 케종 마리 셈바 쇼보다 셈바 쩨뷰 마우니 조라라 페쇼 세와디에 동바 마리 레온디야 조바 마리 셈바 데뷰 마우니 던더 페쇼 레르보조 안초 예르보지 인자지 마쇼 다이나 나야 셈바 데뷰 마 첸넘바 다 냐오드 더쇼라 펜조 데위 데링게 나와셔발라 시비 렌첸데 노이나 니첸넘발라 베제르바 세우지 당위

0: 기 닝제 초규로
1: 링제 케사르 예베투
2: 야 그럼 롱촌 니콘 포켓 천로지 머딜 렌센 네종 공리 차제 샘바라 가스케
3: 생린지 건캄소 다다 남바 렌지 네 세게 반는 中央龙镇年至十九里国北京龙镇区林中国里恰地级别里镇地区我们来镇祖兄帮卡雄木一第二年国祖地我们来镇地区年龙特帕因从未先前一时刻在地中的影片改善年中一次把如果我们给你来镇祈祈祈别林改善家不中立林改善比没龙级别国地祈祈祈那么从米地大镇中的话改善祈祈

모스드 니엠히그 포고 잔탑세니 빠히그 세령셀라 데엔데 테랑 덴종나 니제 니엔동 토토 라보 니다 송저 요 파크 라자 람보 요 롱체진 따상 카브 요 런진 남자 토마니 요 다현 단 협설마 요 마슨 초로 다차 요 니마 임초 메도 잔드 요 촘시 간소 잔장 회네 머자 그 서상 땅히 마제 카 비갑 잔드 디디나 자마시퍼 떼서 뇽조 대외게 자시퍼 덴종랑이라 돈저퍼 똥하 착삼 볼그다 삼보고네 렁친 타르소나 잡과 대란 덴레 야리 양데 도마처 센자니라 군데 린삼 휴현 자히 화다 가보 사이드 정화샤 라 삭서 쩨퍼 반난 칸스자데 나타 쿵격 덴라라 장네 똥함 벌월 런다다 런텔로 엄마나 빼메

라삭서 저베 반능 칸스 자데 나타 쿵저 델라 자네 동한 벌워 런다달 런텔로 엄마나 뻬메 항서 라라 라야리야 점내 샤자 더 반치야 야자 점내 디저 저등 야가성 산제 동거거야 덴바다르월은 춤벌로 야내 산도 바라보정네 야난 배마우제야예네야 예릉자 배만용는치야 야상아릉하라메고야 젠벙년아초등제야 산랍제월은 춤벌야 야, 내 혈소르워 전자이네, 야, 사동진동진래서, 야, 니워세치지.

야 라마 잠푼자 다리야 야 봄보 잠부쇼 다리야 파마 잠부친 다리야 마선 지마네 다리야 야 딱현 남자 봐 다리야 야 청집 청 남자 세 다리야 총보 잠부총 다리야 야 년보 남자니 다리야 양종판조 남자제 다리야 종서영 남자서 다리야 야 당고 걸보 엄전세 야 당사치성 벌라 다리야 쳐들 걸모는 로자야 야 다키마 보아 연세 야 체제 철을 얻다야 발년치 남자라더야야 야 메단 바와 마하 보세 야 소나 메단 바와 얻다야 당겨대라 홍근세야 야 월로 결성나라더야야 롱달 모모레 치세야 롱조 라타냐 보다야 야 텐자 차히라 단다야 제모 천녀마사 당서야 전처장 동단카 렌솜야 야 연중은 안반간 소자야 차히버카더치니모야 동저 버긴 세자 저제야 야 저히 몰랑아 선보야 서버녀다가 삼저야 도상 등타사 월효야 야 조선 원펀토 월효야 거슴 토버자 시쇼야 주님 먼저 사여라야 야 추지 지형매 도자야 채수 빨영토 빠르효야 로런 송팔자 시쇼야 야 대농랑 당상카 중재야 제니카샘 정결이야 남방제 보자 시쇼야 야 라마살람냥 라효 양칸중을 잡녀 더조야 만타인 바치근 저바야 야 금조 삼조자 시쇼야 금조 삼조자 시쇼야 지선의 랑신 타와 소남 작괴 갈보 랑가 봄보 마치 젠보 등 주문 처잠 조마니라 자히보 동하 등 동저보 나서 따라 다르지에 폴 인양 된종보 향신 끊컬 년중 제마 탐지 단니모 데라 토장대 자와 샤르제 총총보 동화 들서 손쇼데 가벌럽양 능기보 조간 참조보 따족기에 진빈 다산지 또치 혜성암 너나 자르지세 볼지다 샘지가 실지부로 칸지진 yīla jambab lūla sāngjām zēgō pērne dēn rōngā nīpō nīmā dāntā sām tsār kārsāng mā tsār pār xōr sōng. Tētūn rōngjē sārkā dhyārpū yāyam jā sēmōn chācā rōma bāzāng lā, nōr kār sāmchū yēnchū ngābjā tāmbā tāng, rōmō nīchū yēnchū ngābjā tāmbā. Bīwa nībjā ngābjā tāng, yāra nībjā ngābjā tāmbā, māmō tōngsō jā pōshāb tōngē yēnchū tōngsō jā. Pora dhyatso nga, rama dhyatso nga, riva samjya thampa, ta goma dhyatso nga, ta pochi dhyatso nga, pomzo dhyatso ni, momzo dhyatso sang, mayor ntongwa kumho, daumupo, tsersa kumho, soya namar rilang temse gang songwa da. Masi yozwi cha tarzab tredya mangpo tang, nrasi nanga zodya mangpo tang, dhyatya pochya zodya mangpo tang, sengar ranchin gamja mangpo tang, tasa papa gansi mangpo jeba, dhujya lombo nga tang lado namja, da mochi zimbo nyerchi namba sata zidwinzi. De nala sonam chodya longkyu de garzan hlaye chonkor korwa, dar khyazen pansan chokwa sonchu ror. Garbo langka ngambang tamji denja sonam mabu sene ha le hang sangshan demo dene deyda. Dene den rongyar nimbo aya mochi hlao dharmbam tang gyarse tohlambang zimun chajan roba konso malipa tamji, mami zatang yamba jikya gamsar toda denji xuxan nima denla tukto tang. Garsang se la sikyan, chao xa la chonjin se, yamar jia la gongjin se, chan ara ni te semjin xu, rang parang gara denji xiang, don na jia gana la jidar bu gangba la jigu sun chu chan, dedu lawe lawyang leng, garbe zhon chao, daho bangzar semjio xe, mopo njirza sikgu de, kamsar zemi rilang gong nima den la, yega semji xe, zhon leng gong ngangda yaw da. Tene, den rong leng nipo, nindong njiao zo la nyeba go gab sa, dong mocha zembu gagu dar, zhong ge nyebo gong kor nam la, ser dama ma la semjio 我打麻麻了，俺家的。
다섯 그친 찢어져

0: 차 도듬 촌즌 인숨 셰바 지시니 중국 등 아리 김춘 담비 탑지 스탠릉 대와 허르등 증도 집다 나요 아랍숙지 망르 아르등 중킨 대와 믹스지 딘숨스그니 오바팅 지금니 비 소득 버진 대와 승푸네 아르등 중킨 대비 스자 치히 등글 치히지 접차식인 숙니 비 지금니 비 소득 버럽숙 비 김춘 담비 탑지 스탠릉 근 대와 증지 탐웅근 인즌 냠도 돈출읍시니 길이 냠디라 켄데 통왔팅 마치르그니 버진 동우섭도 통와 마토브르니 수그체 년칸 헌국 지시티 지금 니포 등 잠릉라 판디 전지르 민트니오 집다나요 조창 등 왕동 분수 젠좀 능업식이요
1: 다가레 코네베네츠라 제캅지 주시에 좀바 한증기야 다제비 치니르신인 베친다 코위타의 신지라 론신 제라허 등 젠좀 능요 한증기 중고 등 코위타의 월 수진자 쪽사모요 니위로히랑 주시 시진핑 땅 미샤르 에미르지 탑신 해초 중고 땅 커위터연 지위 페츠라 종어 진청 타바당 캡콘 커거 베지 땅 냠리 앱진 샤메 버 페지신요 달로나 중고 땅 커위터이 워 신디 증니 룽원 앞신 안가 쿠리 로인 바당 중고 쇼지 커위터 쇼 땅 냠

진더 리종 셰이큰 거 리파 땅 칸르 리츠기 데비 이고 요세르 땅토 진더 리포 응글틀시나 리파 거 척거 코디 르서 동화 땅 리피 냥츠버스 안질 제저도 동고 요노답게 리피 청트 범더 동화 땅 카르지 트더 동화 리파 틀 리포 용 타와세르 리파 거 접선 넘버 제도 정포 숑화 땅 땅데 땅이 리파 거 템고 땅 총고 농금 고바소 리파 거 접선 틀거 니바잉 지치르 템톤도 타와세르

지접수지 시진핑키 콩비니 랭게 앙탕보다 시대민나니 퉁궁 앙탕보 사뚜니 귀슈 앙탕보지에 인시 낸두나유 시진핑키 계시 중국디니 사뚜라디니 콩비라 구디동에 럼뷰토 마규바인나 근유 서닝 딜랑아 지규르치 미두바다 대진배 응은제 똑다 덴바라 규미두지 송유 로디샤르준 랑게기 지순직제 수준다 락제 토베 수준 내리라 균제 메바라 세계 사바 중하다 근유 사바 경용아 차론다 갸지 중데 소레 벤주르 경용아 렉수 조베 콩빌라 구디 테뷰 소레당 지진 진부 지접 수준 우진 왕위민키 수준 내리기 존에 튀네 제다기 뷰디 콩베 자주다 계지 락제 교르규 진보다 시균 집에 직제 서주 레자 라따라 띵습체바 근유 서링 땜뷰가 퇴교로 체교 수동하지 제대 퇴내 제다다 코주 제다기 딤슈다 딘자 주제 균제미 바라 토르동와 사다 퇴내다 중교 퇴내 기생다 갸지 동하다 솔레기 사다 퇴내 공비다 갸지 당대 근유 서바뛰베 자주 베구 미덥 증류니 점링 벤조 파눈 조베 근슈 서바다 근유 서링 지교로 체베 격동기 추제다 부지 미당 주제 냠내다 튼지다 꾀고 냠지 주된적으로 체비 니도니 휴저주류 증링 추미 초진 니자 비징 이종토 초보다 중앙길에 십주 십계기 초보 직조 체대 점류나 탱탕부로 쇼보다 시주니 추제 십유 바르기 제다 십유 끝이 뉴바 용라야 캡

0: CD 미입주미티레 지제다 꾸주 십자 송지 제범마세 닝두 게조 수토바다 미치 유베 초딩기 토는 수토바 소기 뉴브덴유 길레디 직접 진열이 양타오이 안주 추미티다 준뉴 키에도파베 미드브루 교바체데 남라포르바다 살라주와 갸주르 슈르바체 체토데 미르 기체레 게토베 르바치기유 지주유 딜루 타와 투베 던주파다 단게기 미수징뉴다 차제 진지 정시 진보소 퇴원사르베 치진 라제 개공기 뉴덴사 뒤치기 진부르 기계지 주루의 정중화 송하다 둔제 제남기 체계 경유로 속조 체바티 벤조기 퍼시사바 뒤교로 뉴버진유 계급 시제 투망주 특주 착구 시시장 량신신기 사수시바니 사뒤기 근유 균류가 체로 동주 대지 민가라란 얘기 진당 토베 사뒤치기 최 특주 능신기 사다 튜네기 체계 송에 도제 주제 뒤내 개유 뇌바 제부인나 롱아젠 중앙배 투급수 도르제테 나르베 토르친디 사다 튜네기 뷰제 토르다 숑제 체로 동교다 종교 튜네기 구제 튜교 치바라 나베 뉴덴기 사뒤디 교로 코딘 토규를 해지죠유 다루네수 치료기 고려 뉴증치라 균도 마마다 개난기 벤조 코규라 제노 민용화식 체유미 원자 라제기 토다 바르숨도 뷰제 토베 공비기 가족 유규미바라 타종 체데 사뒤기 구슈라 덴테 근유 사르바다 산제 사바뒤베 벤조레 근유 사르바 응바다 줍즈 레수 줍베 남바근유 계급 동지 주기 직접 벤조 치무바 풀링 회의 뒤섬지마라 차장신 내라 케베 고네 공비기 도시 사바 라다르 치바다 공비기 내당 사르바 종료 뛰바 교주 고이 띵 섭도 동교 타종 치바 근유 서린인 지교라 구디 교부 동와 퇴고래 도배 뉴미 지수 체로 동와 난고 자지르 동수 체로 동하다 고주 렉소 동아지 제대 망조르게 낸다 렉소 띵디 동하다 공비기 근유 체로 동하다 지조지 순수 피바 치바 벤조 균두 서주다 리교 용화 구디 동교 인시 주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급 줍시베 교용미마 튜초 유레 오유렌 칸키 총도 팅니시베 신중한 니가가 저 비진토 청송 최초 팅탕고 쳐보다 오윤자 赵乐记忆 조교 나오시 총뒤토 교용미마 튜초 지침 침루 오유렌 칸키 주진 오윤 选拔 총빈 게 나오에 면제 게린 지침 칠신키 주십 제제 걸 기니조다 지침 침루 오유렌 칸키 주진 오윤 신초인 게 나오에 모싱 송교다 뷰세 토르동회 지침 칠신키 주십 제제 걸 기니쇼 신대 지침 소표 칠신키 주십 제제 걸 기니쇼 지침 침루 오유렌 칸키 주진 오윤 选拔 로윤 게 나오에 기송 구롱 지침 소표 칠신키 주십 제제 걸 기니쇼 지침 침루 오유렌 칸키 주진 오윤 选拔 윤수 공 게 나오에 침제비 지침 소표 칠신키 주십 제제 걸 기니쇼 지침 침부 오유년 칸키 주진 오균 选拔 왕홍 샹기 나오에 킬레키 마자디비 지침 소주 칠시 소주 칠수 골기니수 윤수 공기 나오에 무칸대시 더구토담 지침 소주 칠시 소주 칠수 골기니수 총빈기 나오에 추 지침 소주 칠시 소주 칠수 골기 니수시에 세나오시 기수지기 칸키 조람 짐주디 자 골기 지침 소주 칠시라 주식 절규를 비교 골기 주식됨시 给自己一款期，我觉得深信不疑不长，何种期？谢谢老师。给课特些欧元联看期，给三年给会，如送了我国级别，就这么给车进来，出席票就是必须过的期，出席怎么是？给课特些欧元联看期主任刘金国义，谢谢老师。给自己一款期，我觉得青春部部长选拔华春莹期，中华民族军给课堂，韩国人。
2: 准至清易来，出席堂秋千追剧过了去出席了，谢谢老太。给客批给了欧联区主任选拔王昌林去，讨论群体给嘛变作他，就说批给这些老太出席过了去，你说哪个他？罗氏部部长选拔林泽昌去告诉说了，讨论群体我们这老太出席过了去，你说他？你对你三五六六过了去，随兄去普伦托他们出席过了去，你说哪个是？从头到尾给我们嘛推错。
1: Norbe Oyulian Kanki, Jujin Oyun Shimba. རིག གནས ཐུན

0: Rubtoki, Gasutuwa, Soki, Demoa, Minua Shiki, Yuan Kubata, Tilin Ki, Shuno Luchonsu, Nimgu Ju, Zichune, Junku Sugun Ki, Lodu, Dinsup Yong Sortopu. Ninja Kong, Isia Tan, Sitika Susan Puki, Benjo, Yamle Zanzuki, Juji Dinja Teki, Jim Tu, Siki, Lemon Tondo, Leonin Sinchin, Dalian Chonke Tu, Topshi. 结合主织堂文所成作局及局长刘焕新期一下堂西的家族前部规期主织定家庭给娘们来死不懂话全国松顿不是全国南成日期吞金角的话定年主织团的扩织图三对重置细菌千倍举办滚地动画堂主织团的给扩织西部密特人女团成真拉子人女来轮所开别堂举办凶论给地 一段中为诚信严峻了滚地当年年开始新旧大剧团四句说话拆动大连接了参日团团别西镇子扩团起过不谈滚片严峻给边疆文采名叫为国库我了命年四句着令他老子所讲严峻别的节目推切的西群重为团结不谈起来整拆团天赐总不特别起来三不接了七成团老子门外多久 Chomje Kogabji, Tiweman wa Toba Roramki, Sardu Pigi Kiboki, Ishatan Shidigazuchimbu, Benjo Mutsen Kata, Gachi Mansola, Tiweman wa Tan Tiwe Changsaki Gone, Pemba Toba Chiguba, Goyini Pian Takongi, Chibu Naman Shube, Shungirki, Rode Joan Subdu Donwata, Sishun Di Tinta, Kile, Tinship Jixi, Gigi Zunzu Jiki, Yamtu Nushu Dunbar, Gundi Dane, Chomja Jintan, Timgongjin,
1: 계지젠제기
2: 키랑키 시어보어도유
3: 시라 주베지리아 공부갸뼈비니나 시진로지 용토그지
4: 내가 두두잠바 깡고르 슌비나 류중용외마체 탄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튜브그다
2: 디타니 키랑키 차나유
4: 키니 이와치나 퉁구양갸르 피쥐동토
5: 기구체제 롱주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첨부여시
2: 디타니 튜탄 남부군도 도낭차구비 청와시인
4: Lujung ke ganglam ngonjang ge junxin ge digu ge kuryu ngar le ya du zhu ge
2: de tang ki zhong gu ngan zu chang me nyam tu song gong qie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초체 투르바
0: 시에치 이르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큐미 케주 댄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나와르 냠바 잠키 이기 당고 지시 심키 냠바 잠키 류기 퍼부요니 年级边边写他人民团边明显给牛不一来年级边路线他人民几丁起高出他们街得不得起蒙土起不他明显给高出强大有钱路线东天起昂的也低呢关起心给色不色的俗语在三天边新疆中部林间公开上林间呢他的新国初部林中央龙泉年级级别库票给龙泉起明日一样年的现实 听的里在那昆明，西部三边天竺来给大南湖路线开机，连接给你们土边居民。我的呀，空给大南湖，继续羡慕西边松姐的三座南。

디야 미수실이야 차샤네레 영니 친체 강도 주미 세브시 모톰니야 영니 띵의 강내 용민티 남야 지싱마시 리라 퍼율이야 레마 지비 치디기 초요지라 지가웨 디오튼키 뜸규 님부야 요시 퍼율이야 파초지 가랑랑키 초웨 디오카르 요지라 야 주소마요

진루링게 샴리야 제부 선배 팀주마기 다나고에 레규 쿠르스 시비 송제데 세로나 시티 당중케니 자겐 준주 겨조타 당중케니 캄비라시

0: mawe ge thone narma su be be puchu war ge jidu chele ya shoni ge kores konzu ji lok da thumba dinri ji ge thone so se ga bu che be ge ta mena de ya ga bu che ba ta ta de ne ga bu che bi ne le su su ran yi go go le yu we ge du shi de shu chi ru don ya li ya zup che che ku kores narma su be mena ge si ngu zhi yang da xie la so ge 된다디게 토두 잠바 인지 민지 파마다 주두르 치오레 에스제 된샤 답 된주리리야 레라보야 이지 치에메바 무미 유루와 돈도 파마야 산제 마데바 아 디게 제디 게심부지르샤 룹드다 아 디구이게 이네레 다 나르마스비 미나야 고고르와리야 마티브 제기 디라텔리야 슈누이제베디 게침부지르샤 다 디더뷰기 베존기 규시디게 야던요 아니 아 규시디너로리야 당고당고 텁시 가르시던 그르베 디니 아 우이 교수세에게 덥시 가라지 와르베 단니즈 된소 드자 야보지 제디 갱가신도 첨부제르샤 다 된데스제 드자 야보지 제바 규제이나 김자이네리 롭드이네리 지소이네리 초숨기 냠구기 토네 곡숭 제게다 말라지 차버 제디 게 첨부제르샤 다 디웅네 차샤스노 지소 주고리야 육샤에 메바 냔 롭드 주고리 유샤에 메바 김다 주고리 유샤에 메바 초숨네 차로와 준디기 토네 아니 부구츠에기 고고와리아 머츠바 제기 삼륜 두시디 슉체로다 떼르나에디 겐가 하장기 아 쳔부제르샤 싱글링게 팅디 디링게 링지시베 리젠디 슌삼다 하셔기 나블링게기 모두도 중앙롱진년지 지겹려고 벽에 틀람게 리젠 현다 가늠세로나
1: 미카지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츠규양 칼레치스레 양카지 소와카시치웨 미지야 닝고 메지 미유딜레 초미두세 소시
2: 키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리리낭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1: 기라 류식싱아 슈베컬레 기랑기 기시게 기랑키 수부지세키 갸체갸타 슈주산기 뉴슈 스구기시
2: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가 바내미 이는 양 계란의 셀라 약체 추설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시기 치로
1: 계란기 소변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는 가치시나 처봉 셀 송잠 가기우유
2: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약교르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우유
1: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믿어 걸래
2: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 배 기직마지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 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나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 유나 제닉 처시 이는 양 복등 문교를 용화지 바라 능고 능고지
1: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디 초부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나오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기초
3: 좀키 딩캉 이기 진네
4: 디니투야미마 군접룽티네고 베게티남기 좀드인가 제리 제이

0: 보정 직송기 각동나 모교 집에 고제 도규 협자 집에 고르소인
1: 샴팅 디선규르키 나우트 십진 남스로나
0: 디글레군의 비비 니츠 직접 소지 시진핑키 중화 미래기 럽지자 따라 응규 영화 집에 각제 퇴급들이 천재사 뒤기 가족구도 기삼받다 랭겐 룹심 체로 동았다 천재사 뒤에 응아르베 개강 집에 니부터 쪽바 죽대 레든티 야부 줍대 사뚜기 공배라 꾸디 동회 탑주 라다다 근유 서리니 지교르교 수동회 트 천재 사뚜기 누부 계진 뜸비 투부 체급에 낸드나유 롱아진지 착구 중업에 구조로 산에 가기 근유 서바 끼신다 근유 닝바 서주르 집에 뒤와 지교르 착구 야부 집었다 천재 사뚜다 럼누 사뚜기 괴슈 니덴 균종 체디 수균 튜넬레 기도 서바다 순슈 서바 폐와 집었다 사다 튜넬레 근유 서바다 상제 서바 뜸비 투부 집어 중교 튜넬레 Kekung sarbata, Jelam sarbata tue tupache ki thone, Bidu kongbila gudi tongwe, Topje gunu, Tibwe likwe kone, Jigdu tupache shin yu. Heilongjang, Da ching numshin ki, Numdun sota sumbe leru kuy gebara, Mimi namdru ta leda so, Jigje le trupe, Namsa shiji ki kushib chaja ti, Jili ngu tu kuyi leru kuy du, Chuzo nishu zabshi yirin, Rangu nga dagu tsunzin che topje yu. Gunden ki kushib le dun ki gen korugen, Hu zheng shin ki, 城里几久里, 空给来个里呀, 军都穷为, 用作特别。 胡振兴起, 听了您几个能, 爱春巴拉, 古习七巴拉, 几里主张可惜, 绝贵几月。 雷竹区, 城镇建起, 绝贵七百几, 我拉, 明明能住, 贵族村镇七元席了, 绝贵的, 迪外村镇康都爹爹, 明明能住卡路军的这个月别, 春巴康席了, 军队民别, 你就月吧, 爹巴咱们的, 塞不住西多特别多, 解决月。 정리전지 요르티 수배 디기 소심 치료 담아마세 농신 튕기기 누바다 편제장 치료 친유 민가라 다진 농신도 정진전 협제 계속급주 코든의 정중 니심받다 튕기 랜딥 뒤주대 전용 추주기에네 가르마 중앙이 능준 바라 통도 친유 다진 농신기 농둔 소라 손배 리루크 개배 진일의 흉바 양화 광기 안주 성우의 서워 시직전기 링류 눈둔 레루큐 준대 출루받다 눈둔바 직두 긴제 장된 20년지 장된 코르규제 체대 내주기 명금배 돕쇼 둔비 릭바라 체신유 제주유 사두라 틈진 체바니 공배라 틈진 체바다 사두 퇴니르 체바니 종교를 퇴니 체바지 지접수지 시진핑키 공배니 랭게 앙탕보다 시대민은니 퇴공 앙탕보 사두니 Guishu ang tangpo jie yin xie nian duy na yu. Xi Jinping ki, kaisi zhunggu di ni, sa du la di ni kongbi la gui di tongwa lambu to ma gyu ba yin na, gui nu sir nying di la nga ji gyur chi mi du ba da, te yin bai nguan zhe top da tenpa la gyu mi du jie sun yu. Lo di xar zun, rangye ki zi sun jik jie su zun da, lak zi to ba su zun li ri la, gyun jie mi ba la ce ge sa ba chung wa da, 근류 서바 경용아 차론다 갸지 중대 소래 벤주르 경용아 렉수조베 콤빌라 구디티뷰 소래당 지진진뷰 지접수준 우진 왕위민키 수준내리기 존에 튜네 제다기 뷰디 콤베 자주다 개지 라제 교르규 진보다 시균치베 직지 서주 레자 라다라 딩습치바 근류 서링 땜뷰가 튜주르 체교 수동아지 체대 튜네 제다다 코주 제다기 딤슈다 Denjia chuzi gyunjie mibara toru tongwa. Sada tunne da junggyu tunne gising da gyagi tongwa da. Soleegi sada tunne kongbe da gyagi tangde gyunun sarba tuwe chaju begu. Midab rinnu ni zemling benjo panun chobe gyushu sarba da gyunun sarning jigyur chibe gyokdongi chujie taburi. Midang chujie nyamne da tunge da gyogu nyamji judun zoburu chibe nido nishu zaru lu zemling chumi chokjin nincha bijing yi zhuang tu chokba da. 중앙길에 십주 십계기 초보 직조 제대 점류나 탱탕부로 쇼봤다. 시주니 추제 십유 바르기 제다 십유 끝이 뉴바 용라야 캡토바 총유. 길에 시기 점대수 수부 증제라 미 시유배 실로 시디 미입 주미테레 지제다 꾸주 십자 송지 제법마.

0: 지주유 다루네송 치료기 고려 뇽증치라 균도 마마다 개난기 벤조 코규라 제노미 뇽화식 체유미 원자 란제기 토다 바르숨도 뷰제 토베 공비기 가조 요구미 바라 타용 제대 사드기 구슈라 덴테 근유 사르바다 산제 사바드베 벤조레 근유 사르바는 바다 줍즈 레스토베 남바근유 계급 동지주기 직접 벤조 침무바 풀링 회의 뒤섬지마라 차장식 내라 케베 고네 공비기 도시 사바 라다르 치바다 공비기 내당 사바 종료 되바 교주 고이 띵 섭도 동교 타종 치바 근유 서링 지교라 그디 교부 동와 퇴고래 도배 뉴미 지수 체로 동와 난고 자지르 동수 체로 동하다 고주 렉소 동아지 제대 망조르게 낸다 렉소 띵디 동하다 공비기 근유 체로 동하다 지조지 순수 폐바 치바 벤조 균두 서교다 리교 용와 그디 동교 인시 주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급 줍시베 교용미마 튜초 유레 오유렌 칸키 총도 팅니시베 신중한 니가가 조 비진토 총송 최초 팅탕고 조보타 오윤자 赵乐记忆 조교나오시 총뒤토 교용미마 튜초 지침 침루 오유렌 칸키 주진 오윤 选바 총빈 게나오에 면제 게린 지침 칠신키 주십체 제고 기니조타 지침 침루 오유렌 칸키 주진 오윤 신초인 게나오에 모싱 송교타 뷰세 토르동회 지침 칠신키 주십체 제골 개니쇼 行列接近所需求新奇

0: 공기 제대 뜨고 제배오 산에 되게 증내 유고로 대가기 노시 망외 고르치 결 학점 도디 제대 명외로 숨길하 유배 의미 증내 휴샤 증강 조준 제유 대단 집지 고와 증조다 니배 규림추 출람려야 박조 소시배 내드는 미디 10주 레군다 신진 대가기 최도로 제대 출람기 괜히 뚠직 정세 제범하세 유미 직조 제대 천대한 탐지 이거리 민다 것도 조유
1: 나무 최딩기 양덕인디 내조 뒤에 피규르긴 도적인디 내조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자리 제시
2: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카나다 게트냠지 세슝키 순슝아니 진타 카나데 고르 통초로 니게주 튼초디 아고르 통초로 이기선베 어지 총소 나가 등결학 잡네 레오로 정신키 고제 년도 체크탄 튜초 돈보르 카나데 고르 통초로 등주 퇴응디 아고르 통초로 업중 업지 삼신베 클레타 소발미베 로교키 체시시 등교인 시 캡자 제베시 카나다 게트냠지 키 뷰지키 타팅 联络 国际局 수견티비에 어제 총소규 동포라 어르초니 카나다니 눈도체비에 国际局经업주타 조규비에 총소규 진탄타 주송인시 창보르 총키 联络토부 총유 지주시 카나디에 国际联络지터 다오구비치 개인에서 외수 고취발 결금시 카나디에 노르시비 용자체비에 联络 国际세토르징나 타팅기 카초 댄키키 联络 国际体大作 ngarjata haya gurju tyunse kimju lokche single jikche shokyu tha shokzu de shi byugi tha ti shi lokdu tyunse so kyopong su jikdu che yu tha chese ni gyajung tha gyanyu seng a gyajung ap ju che jinbu sum la yu yu tha ti na erne nang de che bi ngarjata haya tyunse mang chi we go che gyanyu seng ni gyajung ap ju par tor dong gyu tha
0: 小索格局天在谈女子错在接谈提醒俺家谈还养起直觉天在卡几年国车严学生读给谈而这两口的秘密国车最别他又起联络国车现代价母体军控去给我们谁第一个来过来别别你出一人的阿曼起在你兄弟你娘这些的是别的霍尔木子错话都叫你别听梦托出大街别电价错到最难行准自于 族子预备中心南霍尔木子措卡都叫你比天梦托出大界别电价措到金针帕江西足够的帕江科学康的前面天叫你比念头各地解决你给个你比从咱们人送入个天梦托修别天主的蓝水足够嘛塞霍尔木子措卡给中国托咱们的切真别的真主托咱们提醒这一出主的电价协助解决天目的天主的军用解决银巴电语
2: 第一个来库内比文的词四日也库尔德长界别组织界别四日也蒙族独秀四日为古志别新兄安尼四日也蒙族独秀四日和他提醒四日也库尔德长界别组别让共随兄免不随个团结抗体四日也给个批这些呢却用的得知动用卡不下去不是
0: 第一个来库内比文的词业绩农民参与兄安尼我在特别有恰有您的从中没这一盘的 纽约从所牛总抗议，大瓦举办了自主级别杨万马举独农级团结从所的成功，阿古尔尼的成军出工啊，吃不得。所以的阿古，根据天意的成军送出给他呢，就对不得。恰在的，也就送的成军几年生日。大瓦举办了从所自主级别伦敦布伦特马举独农级团结从所的成功，阿古尔送的成军啊，过吃不得。所以的阿古，根据条件的成军啊，也给他呢，就对吧。
3: 착세대개제숨다정종개고인바시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주미 저원리 은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초강시키 유키민남 경화치
3: 미리카키 둔지야게다 퇴문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내사다 독슈내사 རེ བ ནས སྐྱེ ཡི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퇴바
0: 셰쯔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퀴미 케쯔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Nawei nyamba zamki, yiki tango jinsi, simki nyamba zamki, luigi pobo yoni, nyanchip denbe, sheta rimu tunbe, mingse ki nubi yila.

디야 미수실이야 차샤네레 영니 친체 강도 주미 세브시 모톰니야 영니 띵의 강내 용민티 남야 지싱마시 리라 퍼율이야 레마 지비 치디기 초요지라 지가웨 디오튼키 뜸규 님부야 요시 퍼율이야 파초지 가랑랑키 초웨 디오카르요지라 야 주소마예웨 거슴거슴키 세기 탕무 요시 节目三边听众来给大那位朋友西边松懈的那路的呀空气仍然给朋友的呀降边最深的生物体全部切下下面的呀松懈的 zero 呢

진로링게 샴리야 제부선배 팀주블라게 다나오고에 레규 쿠르츠 시비에 송제데 세로나 시티 당중케니 자겐 준주 겨조타 당중케니 캄비라시

0: 남목의 튠치 폐개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협 룽티 레군기 폐개 진람이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롭종추
3: Sekaligye kumkhamsa, tandarinke ne sengku tsubile zendini Zhongyang Longjin Nianqin Jikyubli kum Pyoge Longjin ki Lopchong Tuzu Jibile zendiyin Ngani tengdi le zendzumji ta Nianzhun Shukhen Mima Gyasu yin Tirilizna kubye mutu ne Xi Jinping ki Turab Sabi Zhonggui Kejun Denbi Jizuor Nukui Gwongbi Lopchong Jidun Shibi Nangdun Kaji Ribi Xin Shukhen la Penzu Jinjiu ta Changyum Changdin Nyamle Nyamye Chegi Gyejin Zhewa Besa Jien Zubara Gundi Donggu Gyejin Zhewa Besa Jien Zubara Gundi Dongwa Ni Mi Rigi Lewa Jitun Chobun Zubi Xi Jinju Lam Yinla Penzu Jinjiu ta Changyum Changdin Nyamle Nyamye Chegi Zadun Yunkyun Chedi Chumu Chibale Kadedu Milamba ta Rokri Chibale Nanji Michibi Gigab ta Gigab Wara Beri Chibin Zolam Sabashila Gyugdishi 계급카다 기급신비 능스레 티주 체바라 모그 기지 창념 창디 송교 제치구 점린 유리 콩비 용규티 기급 카지 저버 체지런 조와타 기급 카지 퇴유 진부로 일본 지류의 네스 카르웨 멍시 된도 주민년 기급 참에 전이기 콩비 퇴니르 체보다 퇴총 고르준 친비 기급신다타 퇴무토 콩비 용마르 군디동구 기급카기 뿜뿜님심나 네튼탄 젤론나초라 카데죠부터 튜무토 뉴슈티 구슈즈규로부터 닝가티 순슈르 규로와 냠레기 된자다 튜무기 된자 지튠기 된자제 용와라 치디 냠레기 젠구기 첩치부터 냠게기 기르송기 첩치고 중국 시드단 피기 냠레 냠게제기 타르지 템브르 진네 Zamlin gishi de songyong ta, nyamdo pye genzhuwe chinti siju ki gongdun la songzi shiwa ta. Lodian gyurmi ngane, shidi nyamne ki zadun nye meng shi to, gigab ka tan zadun nyamle beri chikyu shi. Nganzu nye bar to, kuala shibu rogdin zhuwa pye ge khurda ta ne, rangi ki chokda gun ta, rinbu mangwa, langsu jenji ki chinti guiba gyun che mebar tuku changdo donwa ta. Kuala shibu ri kyebi chokbu chobun zu gu. 계급신변제와 중국탄 어린 지위 콩비기 카조 친부 야본 지인구나 니베 냠기 멍시토 냠리 갸기동아타 펜즈 진조기 멍시토 다와 미치바라 토담탄 춘신치디 최메타 냠리타 딘리지 신단치비 중국탄 어린 지와 튜무토 콩비동구 중국탄 우르스유와르기 초용기 텁주 냠리 롱디 지와니 니미 사딘 인신 펜즈 이튠 지세 토슈타 냠레 추제 토슈 탑주기 직딘 토슈지기 기급 챔피언 파르기 저와시시 파르초니 장 기급기 소신 케벤 송겹치바라 로즈 덴뷰 갑교르타 캡군 가기 냠레스비 tu mu to kolishibu jiu jiu nan hurdan a shugu chi chi gu

시디 윤딘 타 융겹딘자 냠다라 냠게 고이 코야 당잔 지도진 딘빈 점린 조준 치회 지급 수지 시진핑이 딘바라 난즈은 점니 기급 카기 미마타 심슈 직지치디 미지기 레와 지튼 초본 조준 타 유린 시디 타 딘자 융겹 냠도 타게 권지 콩야 당잔 이우지기 점린 조준 치회 강티 미지기 지초 튜무기 진단 튜니르 쳔 유징 중국 미마탄 점리 미만기 자외 키멘탄 튜부시 기지지초네 로디 저와타 덴자기 남바 벤저로 피기 시베 비리 중감 조준 속에 텔란 베준 치고부시 링메타 쳔메 제규 균형 치디 유리 시디 용인 점리 신 조준 치고 시디 송경 제규니 기급 참메 쿠르도 랭괴비 랭게 지심 기급 칸의 편준 진조타 잔냠기 최묘치디 잼텁 섬시타 잼와 첩시 타지도 털고요 기급 첸부 편준 지구르 치비 멍시토 게와타 따와 미치사 토담타 춘진 치구바타 기급 충월은 잔냠기 따단 진구이신 나칭 나젠타 잼유 잼송기 잼시 주미숑 기급 칸야 중위에 먹추 충기도 롬미룡와타 기지 침규라 도시 동미루신 판도지 금중기 칸지미루나 진진 서리 라비 시디 튜급 튜무토 송균치구 냠준타 냠주 균균치디 용접도 된자인빈 점리시 준구 점리토 타지도 된자인비 디와친시 유미시 기급지기 된자티 기급신기 신자르디니 시추미루나 기급신비 지구티 랑 기급긴 전로도 차이안 세부시 김지 기급을 튕기 충급 人인기 고라 땜부 수규리 김지를 로람 채나가 조린기 최신 자부타 최민기 개원 둠지 체규 균형 체구부타 수균타 수균 민비 땜자긴 지구를 지구랑 카데 조구라 남바 강연 중인 지구진으로 넘어구 치구 냠레 냠게 균형 체디 튜무토 타르게 용인 점니시 중구 벤저로 관리시부진이 루규기 피해저 첨부디 인비에 뇨종 타르게 첨부타 마저 어뜹디보 미니쿠르규 첨부 락제 피해 첨부진 용와르 군디동구 기급카기 교상 나상 참아 냠상기 따와 균형타 권제단 콩야 군빈 토냠 냠제지기 벤저로 관리시부진의 군디 미지 용 튜무토 피해 용의 쿠르유 야부중구 점리 기급카 타르게 콤비 용어 꾸비 당디 점링기 기급 참마르 피기기 촘제 롱수 주규버타 미참마르 디기기 초와 주규버치고 베리타 종리 균균치디 권지다 콩양기 점리 시준고 미지기 시리 남아진이 점링기 시지 캐주인라 베리타 종린디 시리 피기 용의 모의 랑지인 미리르 샹도타 게지 케발리미나 시베른 점인 나소기 케발미지 테르토메 타 상행기 예와 떼니미 시베탄 시베와라 존네 치리리 서비스 치미르와타 비리 치벌리 지습 치미중 미지기 루규니 시베 민주와 핀즈 비리타 핀즈 베다 지르 징지제 충위 지민 제취 러부치시단 총 시베 민주웨와라 상제 서비기 냠도 야르게 용어 치디 시베 비리탄 종린 체유티 미리기 지소 야르튼의 군디동의 구슈타 점링기 시대 송경 치빈 제타도 유아치구 장도 티뉴 용유 균형 치디 당장 지둔 덴빈 점링시 준구 중간 변윤 조준 체규니 미지기 마원바단 제와 유바타 지두기 침신 조준 체규니 미지기 튜무 폭둔인 정중의 지구르 치바타 정중의 뒷바 정중의 송경 치긴 도시 덴보르 양디 소래 변윤의 튜빈 개와 탁주 야부치구바타 미타 정중 시튼 냠네 용규 미빈도 송년 점리 균두 피게 용규타 미초 용네 피게 용규 문규로 치고 장도타 티뉴 제고로 균두 제게 튼기 치단타 소아게다 타르비동급타 차주비네 넘신 균도라 카데 조구바 정중의 지구르 치바타 장도 피게 동인 중캄 말라 중급 제치디 미리 초신 내비 세군리 김신디 송급 야부치고 점리산의 중국산와타 중국산의 점리 티웨산 마원바라 카초치 중국 응아르신 점링기시드타 딘리용화르 체진 종이이바타
ngarishin zemlin tuimu to pijie yungwar chechin jongi rinla, ngarishin zemlin gi shibie biri ta jongri te chechin jongi yinxin. Zemlin gigib kagi mima ta nyamtu, miri gi lewa jitun sopun zubar gundi dungwa ta. Lakdaan zhine ngarwe gijin dinbin zemlin xin zudun chi gyongi xin. Rangwe sekyur chepe bata, dang todam ta dang jue gyung nembu chepe ni ngan zu dang gi xi lu se xiu di xin. Jak dung war towa chepe gu. Zhunggui chawa lebar zhubi nega ni dang la rali yu jing. Dang gi dang la todam chepe bata, cho yung ne dang jue gyung nembu chepe la rali yu. Cho yung ne dang nian gyung chepe ni lep chewe rangwe gi sekyur ting xi xin. Jizuo sarji biwe tu cung su, gyun che meba la rangwe sekyur che yu ni. Rangri dan yin si dan xian dan minzhiwe cun dan nguan se xi xin. Jigib shuji Xi Jinping ki dinbara. Turab sabi na, zhunggui kejun dinbi jizuo rinlu, zin gyun bi sum qi bi, jizuo sarji ting di likbar bi gui na. Nga zu dan gi nye bar tu. Rangwe se gyur qi pe bata, dan yin ngarwe dom din du nzuk jun qi gui. Nga zu dan ni, ma ke zi rinlu gi si dan yin la, tu sun su, ma ke zi rinlu gi sarji dan xi kya xin. Zhunggui sarjin zu zhun gyur chu sum lang gu chi che bie longo gup chu la zhin gi betab lu kyu na la. Ngan zui dang yin chep si gi top shu na cho gin zhen long kama chu duwa zhen de meba rin gyur dun chi yin tan. Tog da par sum tu tu rup gin dun zhi du gyu jin. Zhunggui mi ma ta Zhunghua miri gi gyab din zuo rin gyur dun chi yin nam xin na. Ti za wei gyum zin ni ngan zui dang gi tog da par sum tu rang wei se gyur gi nying dop gyun kyung che ba ta. Nor zui kye lin ta, tak zui gi boba gyun kyung qi xin. Tien ri ri xiak zui gi nu zhi sung ni, ren lu gi zhong ne zui la. Tien ri ri ren yi li tien ni rang u gi ne tuan ta gi jie bi xin. Lu yu gi ngan zuro, nye bar du gyun qi me bar rang u se gyur qi di, dan gi nguan tuan ren xin li xiu kien suwa ta, dan gi tang zan ren xin, nyam xin du tong wei ne tuan ta da la, tab zui ta ji du qin ni, rang u tang zan ta, rang u tu zan. Rang wun se gyur, rang wun tor de jie ngun gyur yungwa qi gui ba se dun ding sep qi yun. Rang wun xi li, dang gi rang wun gi dob shu le din li ne dun xie do tan, nor zui yu san, sar du le gun di, si gyung nu bu qio yung ni qir dungwa qi gi kur gyu san bu xi qia yun. Gigab gyung war nye bar tu ngui le dang gyung gui ba tan, dang gyung war nye bar tu nian bu gyung gui. Qio yung ni dang nian gyung qi yu su xin ni dang gi gu zhi le xiong nu ge gyu tan. Meng xin ni, qiao yong ta, ngao zi ni, nian bu ta, suo zi ni, jue yong qi yin. Qiao yong xi bu ni, dang yong le to dam ta, dang jue yong qi bu ta, dang yong ta, dang zeng zu yong le ka qiao xin. Dang zu zhun gi kyeb gong suo su ta, qiao suo su, di ga suo su jie le kyeb jin. Zuo nian ni, nian ga nyong xi le tem zin qi yu di xin. Nian bu ni nguan nian to dam ta, nguan nian nian bu qi bu ta, to dam qi bu ba ta, nian bu qi bu ba, yu li to dam ta, yu li nian bu jie bu jie le gu gu. Jue yong ni, dang zhungyang ni san ni deng wu gi rim ka par ta, zhungyang gi bu wu ta, gi gub li gong di zheng gi dang zu ni, xe rim gi zhi bu para, ca me qe bu yung gen di chak du kur gui ba ta. Deng wu shu ji yi, dang zu yong le tem zin ya bu qe yu ti, reng zhi le dun ta, nye bar du kur gui bin gen di xe du zi gui. Rim ka zhi wu gi de gui gi gen di kur ni, dong do na bu ru da pe ba ta, zhig lam lak dar ta gen di zhe ju qe bu gui. Dang ge cok jin job ge ba cok sun, lu dun Xi Jinping ge zog jin na wei dang zhung yang gi, zhi ge nang le di bi lu dab le di ni, dang neng gui ge zhong ne le xiak zui qi bu tan, nam jia to bub ge nam bi to ni, qiao yong ne dang nian gyung qi bu le gun di dang xin, jiak si ren di bi ning dab le di ni, dang to dam tan jue gyung ge lang zhi tuan yu xip cha qi di, dang neng gui du ne bi bang yin ge yin cep jin zang si qi la, dang ge dun du la bi, cep si ge nian ge cep jin si wo shi, Xi gyur zhe gyur ta, chung gu yu san qi di, dang yong yang tabi qiu si dun gyu qe gyur kak di qi xin. Dang dang gi gub miri jie camar sam gi mi kyu bi xiu gin ding sab ti yu. Tu sung su, qiu yong ne dang nian gyu qe yu ti, ta dung lik chub qin bu chung wi tu su li me ba yang xie gui. Dang gu dun du la bi, tu yun rin bu si gyung gi nyam se ta, gyur ju guan qi gi nyam se. Chom zhi bian zhur gi nyam se, qi rui kur yu gi nyam se jie ni, yu rin jian ta nyuk zin jian yin ba ta. Dan gi dun du lak bi, sambal luen yin gi nying ga ta, nubu min dang wei nying ga, mang zho dan ka che wei nying ga.
기루 르송기 니게제니 농아르체단 자자체이바 당능괴도 네비 삼로 미장와타 첩시 미장와 쩐주 미장와 쥐쥐 미장와 속기 네드응외세 되비티 더동 자외토네 탁주 충면 겨요네 당년 교체유티 남야 치신비 람도 유비에 옥충와타 콤잠 조비 삼로 떼네 유미숑 니바르도 토도 파르숨도 삼류티 셈네도 파버타 지부 탕세 용화 차주티 로덴 줄밍아 타종 치부타 초요네 년경 치비 첩시기 장도 떼도 동신 초요네 당년 교체유티 갸치위 띵섭사르 피게 용화라 균체메바르 군디 동군 중국 개준대 비지소린 로 튜럽 사바르 리비 안주 땅라 니바르토 남바 사바타 체지 사바 유구 티엔각즈니 당주 중기 레시 러브치 사바라 남바 사바 뚜구바 티시 튜럽 사비 당주 중기 지랑진니 당기 초용긴 구지 균교다 강데르 슝뉴 갸바타 당기 땅라 토담타 초용네 당년 교체주 균교 당기 유리 시존 뉴브 주준타 원된 정신다 탕자 정신 주준의 슝뉴 개교 존내돈 진파 첩신 주준의 슝뉴 개교 지켜돈 진파 북삼 태심타 미유 최대도 동규 멍실은 진파 당용기 후준 정신타 정규 정신 사르드 정신 제 괴론 체교 슈갸산 진파 당기 첩신 주준타 삼루 주준 增准 주준 주준 주준 직짐 주준 제의 초용의 군디 동화타 람룬 주준이 티치도 규지도 따르와 르손의 모구의 집에 탑수를 군디 딩섭 동화 당주 용기 뷰제 삼미체바라 토르동화 제치디 당디니 토도 파르숨투 튜럽긴 듄제도 규바타 미만기 샘디니 콩구르시우바 장외 서규로 체베바 냠세 나초 티바 기덥기 빼바로 지기 마크즈린 루기 신진 당시돈 주준 체구바 티시 첩시긴 주균이 당기 자와르 유비인 주균시 타르제세드윈기 첩시레 탕듀 체균이 나즈 당니 마크즈린 루기 시다 인비 자외 랑제시 마크즈린 루기 시다라 라나미비 첩시기 북삼타 라나미비 첩시기 진니 첩시기 시글로 자마 첩시기 직팀 탐부지규 케데 마크즈린 루기 시당기 첩시 테기 원퇴 정신 쇼르나 당기 원퇴 정신타 탕자 정신 링탑 체오시 안주 당기 첩시인 주 경체 유티 당주 경기 지 규지나 주범마세 안 탐부르시아니 튜럽사비 당주 경체의 첩시인 주 경기 탑주기 년에 댐빕스베타 초용네 당년 경체의 자위 정신의 내든 신유 당기 첩시인 주 중기 당주 중기 카조다 편제 탁주 치부타 당기 첩시인 주 중 탐진 미치밤이야나 당기 첩시인 주 중기 치든 카쇼다 겸기 체나 당기 주 중 현다라 원주 편제 톱가오시 퇴근 보르징기 세든 치부라 당능 구도 내비 내퇴나초 자외 찬인시나 창마 첩신 주주 치슈 신부타 첩시기 초와섬 내민부타 대다 민바란 제오 유시 니바르토 당게 첩신 주군의 흉뉴 갸부타 누시시 체르게타 땡즈시사딘 송교니토바 콤간 듬뷰기 첩시기 태섬 땜부소와타 첩시긴 구지의 흉뉴 갸바 첩시긴 뉴부 체르동화 첩시긴 중감 짱마스와 제치디 당용 튠지 직규르타 차주 직튠 문규룡와 직구 첩시기 카지오니 당초내다 피겐주의 내튠 앙탕부시 안주 딘송 치비 첩시기 카지오니 공진진룩이 북삼 침부타 중국의 개준 댐비 지초진룩이 튠무 북삼 로야니긴 베터 미핀치긴라 당기 시지 직비 흉루타 시지 남초 시지 탑주 지심 당기 첩신 조경의 흉뉴 갸구나 첩시기 촉된 콜로더뷰 니부 뒨비 치디 당용기 로쥬타 도피우티 튜럽 사바라 중국의 캐준 뎀비 지초린루 진중 배송 치비 차샤 러브치 최도 공부 직지 용화의 치듄타 당용네 첩시기 카조 양타바 균효 체유티 탑주 캐진 추구타 시주 캐진 뎀비 랭긴 캐진 규지 레드 캐진 규비 동화 지기 락린추 튜엔규 용화의 군디 당디 당당 2급기 차시아카 토토 파르슴토 양타비 첩시기 카조 디디 눈두 쥐바라 칵디치구 승리기 팅디 중양롱치 년칭지급리공 표가롱진키 롭종 투주지급리 전부삼타시기 샴라무튜는 디그롱진 리공기 치리리 전신다 가능세노나

0: 니달 토나 나고바
1: 퇴 남향 제미롱와
0: 디기기 자월 큐로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승을게 공감사 다들 인게네 생고 초비레 젠디니 중앙 농진 인진 지급리고 벽에 농진 키 최딘타 디단 시빌레 젠디니 나네텐디르 젠좀디다 년준쇼 케미마 갸수이 디르글즈나 쿠베 모튜네 균댕기 가나즈 소에나리아 이섭나 괴비 텐다카지 리베신 쇼인라

0: 자가 전제와 예리 덴뷰항 공편조질 근대 동구시 송요바시 도알치 존리모드히 중국 바전제와 제투 통제시바통 중국라 공편제 전제 침보 토파 예문 시진규 멍보 멍슈탕 공편조언조시치아 반조 응세 침보니 연패 자가통 중국인 냠레탈 로지 람제제 코갑체규 자가 쇼치 중국 발기 니페 냠레 띵사도 동화통 탄송 내된 타주 우창 체티 쇼니 분자와 라 공패 사바 용질 근데 동대 여제 송요 바시 내가 레코네 배워 낸츠 베징 게 뒤체 니도 니주 르 다오 제베 세냥아 닝히 체최 지지 탕 가마니 지토 정쇠 언주바 답진 카페 정초 탐보이 현대 메쇼 판다 타이완 송가 패동 데네니 카인스 패동 셰신 중국 송가 제제 발통 중국 송가 종합파 모두 지에 송카 모두 GB 송카, 지안 푼더 송카, 제지 티제베 송카, 근세 카인치어 린즈 티그, 태국 리팡 송카치에 송카듄 내랑호, 원땡케와 콜람드 신니, 포슈 최다 인랭게 투자 레디 송규, 다텐제 랭겐허, 장슈 먼저 현재 매쇼 판다 포슈 시에틴 주자 주자 랭아바티 임바시. 내가 레코네 배워낸 추, 새년제년게 아주 표정 이제 종체 팀사 종기 로자 카프트 Dendi jian longgo tsukyu, tuyi lopji lopzong zuzhi xieba jia. Saong chue doshu caoche pochin, loja shabu xiazhi xiegu xionghui, lochun sen xiazhi senhi, ngusi xionggo tsukyu baxi. Lodi sabatong loja sabalhar, loma cui lochun tong, cua lan jidu kangja xionghui tam xiena. Tingzhi zong cogu xiang dewa lochun hi, sa deng zuzhi xiebe zazhung rawai tu. Loma ga xie qi, sani digi sobjin jie xiebzhu tingzhi yi lopji caoche yoba tong.
1: 感谢今年的汤琼通波罗在年罗拉萨贝错萨巴拉若见度电视中错过想电话罗琼给罗马电子去他起俺最罗车突空萨巴现在要不读了杂种杂话用还种加钱不读即使俺用主播错到年的杂种杂话了怎么在话通波罗加巴错写去俺马公把门特罗琼要不下接通用到盲种下接引写就要把事罗车突空萨巴加切写
0: ガチャ对不起我这些把钱拿萨德准备罗车突空通你把头外加把我过节直接加油把通用过十次天独接生个油罗麦萨空通尿空所节直接恰层皮罗里库拉库油现等在我油把事电视中错过线电话罗琼给给给罗个起罗空加切些ガチャ推了直接恰层瓦通突空给用过车人通不油罗这次来用罗这日罗把通的还将搞不行 这个错落着三倍个弄电通通感谢电白我擦龙用外热外有解就要把事那你听着总特三五人把主菜解解不贴落着等下跌个辣七十分之外都选破油第一车张所想恰从罗琼通错过想电白罗琼七罗想恰从罗琼接辣都选擦切破皮全用你下着鞋骨要把通
1: 电信节罗扎等下跌住了年三年所躺洗漱电动小把式电人总罗素就业当作以书记切电器俺最下着写白罗素直过躺直接靠头动摇不躺白水摇不写把通罗素罗这节写过那么别换萨的真白罗这图空业拆解节评论略别抗烈写牌罗素躺罗这节彼此拖着动画节写你这个错罗扎三笔一趟罗兄摇不躺
0: ガチュウンアン、ツァロンヨンア、シャジ、ヨンシ、ジョーバシ。ナガレコネベオネンツェ。ジャンバニャジョンヌ、ヤロンザンビュン、ジャンワス、チャプシン。ゴジェナ、ツォベトゴンラ、ミサテヨーペ、ナワイ、チョトン、ジェンジ、ヨシェジ、ヨンシ。ダディパテ、ロンゴチトンハウゲ、ロジュデンギュ。ゴジェリネレ、ションウェ、ゴジェイ、シャプチョテ、ニトンジェロ、ジャカジャンベ、ウォマジネ、シャジャーゲ、ミントゥナ、ツァヨバシ。ジャカジャンベ、ウォマジネ、シャジャーゲ、ジェンザパ、ハバツェリネ、ダロ、ロン、アジンアジュ、ヨンシ。 穷顿年，给老粗当着你，过着做在养育。空给三块八块，过着恰层洗漱膏，吃了王八通，捏把所给，做着吃好结果些，就把事。人着吃进，接了四千八通顿年，过着人些，人得错外穿，白水鞋子，牛的青皮，做着点热些，牛没青油，老把菜扔去。俺让通，要么去，我去来把水白，过着做康的，捏草鞋药去，就把事。
1: 你都接了，过着一下不着贴，加客人呗，我们今天下交给车子就赔，老板车里养，靠出呗，加客人呗。

정서대 공부를 망이월 저르군 없상친 집중 공부를 야직 동세르니 등 시와직 등 사업적으로요 강사 중 중금 고르기 집 중도는 큰 것들은 리쇼치 이 모두도 시퍼시나 저옥급 작은 철은 체치제 초습 철은 등 진이어비 회는 다습 철은 없송도도 시밥질 초극 야수 송중 레도는 빈친 총업이 세르니 톤쿵체 정부 저도 니르통니 립 송중 그 딩기 또는 니르통 찍자니 멍이 또는 침범 섬처 등 섬통어 납자어 파라왔던 최속지 정부를 얻다바 납질럭 좀 파려바리 총업이 세르니 최속업 젠틀링은 파르수 부숭왔디 디샤 멍부식 초도럽 제플샤지 예흥 그 받등 총총우스케는 그 속 초도 샤시그남 총점도 냠준시니 시자등 지 냐속 냠니 젠 종금업 제도 젠칠메 브르티고 청덥신요 버돔치 시퍼시그나 저도 니르통 니르가레 론지고 버 총원빈 답치거리 섬자섬치 소치 워 멍덥신 받등 로르 다십 챌린지 비치샤 딩범 딩통 점스 받등 자등 그 슈그딩 호급 잡슬 업자잡 던쳤던 정충 찍든 없으니요 다자 총원비 세르냐 냐틱 지서 줘바디 상친의 선능 더 그적 줘빈 종금 멍신시 더지리요 강사 중긴 종금어그니 역구 냠치 등습샤 찌르스케데 등니 종금 기르부디 어멍치업 데르슬은 지럽시 로터치 냐라타비 디스스 예쿠라 멍포용니 사니티키 우사퉁퉁 시그둘스 토니 페이지라 끈들티비 사니티키 머스르란 종금치 용법송요 니흐요 이 파르직 서직시 비총옴비 세르냐티 사우토위 치비촐 퉁어리리시니 머남라 자퉁퉁 츠우 츠 냐츠 퍼샤친 너 키르칭뜨 니파시 흐타니멈버 시치글라 시긴틀체 체슈코 톰옴브직시싱임 바프타니오 스톤라니와니 다르친두이워 총옴비 세르니 레흥람 저둑 침부숑와데니 종키케 후름즈그충키 촐로 삼투르직비 흐소님토비 시지흐리

샹섬 덩굴네 종킨 종금 기호름 즉중급 전특랑 신진 덩굴 지그리 로즈브치 셉질랑 즉튼 바 머름니 머릅치 멉튼 베트브시티 냥음 등 뻥중 숨지라든 덩굴 넉슬던 저림 종금 진 엄습돌요 절로 니르퉁 니르숨디브다 즉비 치트그닌 샹섬 덩굴지 그그줄 먹듭 이흑부 지그지 그는 과자 덩아리 로스므릉 업데인스는 그것등 샹섬 사클지 샹섬 형르투브 진진등 다르필등와등 레친 너그싱치 시팅치 시치진치 송르충등 지름담비 지르충 타충시바등 존뜨가랑신치 가먹듭 침부흐슴진 즉진레인근 무동시르가니 럭즘 럭즙시바 이그치급 정두급 진칠메퍼 너싱등업 자치르등와 메르질업 샹진

자성 CV에 상관한지 기초적인기 나치 대릉가 자탕근 저크시비 르셀린츠나 동참더닌조 린츠디 좀직 바등 돈진 발 하트 츠등 좀증간 크라도 트리인 레조고남바 디나 나츠 탕지미 르클린 히미토니 영치르자용 다디무시

도듬시 흐치르 동와 즈그친제 응그네 땅 스카들 텐슈르 특출 시바 스피츠라 덴지그제 응그구 남어 쇼와지시데 망을 쳇든 땅 최치응아 외출 타브른 갈란 시바 땅 리싱 하모니 즈그친 시바 땅 외출 시지르 니흐 요기 스컨들 땅데 종치르제 시니 비츠 최용니 톤덕 동와지시니 종치르 폐지제 땅흐 치르 동기

三十八错，车主给初次去哪？俺最军托，作为车的各级，难免都懂个月了。各级的改进嘛，天呢，随便弄他，两边路窄车呢，越怕，那我的懂个面。天然给新疆养眼里在哪？可以呢，开外着陆，地级作为丢了些，可把地上了呢。嘎吱下不着趟，没什么个月路线，我咋的去外车子上通个算了。强当给抓不错了，各级给那我这个月。 표미린니 로가르 규제라 신도 캐비에 미남기 로가르 기 자수시 아주 기메도 지그로 돌신 치라 양그 표장단기 조로로 상감 크류기 캐주 응마탕 균제탕 괜찮은 비 믹스에 캐주 소유비 윤진치기 유 샘라 샘모와시 시바티 세로나

0: 샹당기 조루탄 샤브카장 푀지 망셰 신다탄 자와라 토마라 중외 루규 하장아 부유 나주님아 종키 결린 차그 리면나 조베 샤브자괴 리모괴 요바 티토니 마다리야 샹당기 조루로 롱아동 하장기 루규 요바 시투블라 첩직도 푀미레기 녜저탄 초외 최토 서좀 쳐바시 임부야 소르투 샴라 피에 치베 루디세로나
1: 루

장단계 졸로탄 쪽셰 소기 난드니 튠제단 소와탄 야나 포메 지동 디미 튜럽 소스 지소기 나바소 춘기 여반니 베게 루시 지단 총과시인 베나 사머지 장단 교버리 디차나 랑게 퍼유리 지바 더부 랑게 퍼유라 신도 샤자치웨 고니 나바탄 양 루너추 교소 자단 캡 마트상 오차 심리리 Deng tsuwa nga le sang le re. Nye drogwe gilur zogyu me, tabi yu, tangi mungju sishu sangwe wa, drogle tunge yangwe dadara kondu pe nye, rangi kumshi da tunbe tsuwa ra, gi jing gyagwe nga, rewe namba tsumba tabu yin. Shamla, digi tsuwa shiwa tisero na.

치바야 독수기 년이타 독수의 산도소 독수기 자조 집에 십수 코드 치미촉베 랑지된 것이 장차를 기회 높신 시팀 로블링기 기겐심과 쉼바 량제우 예의 德国 토담 디젠기 시신 체주타 이든 체주 지수 체로 당에 십시를 땡빕기 원계 마주바타 루구 정식의 낭된 양양 퇴비 레디라 지게기 낭된 십시를 시고라 제비 견지 퇴주 지수라 양 십시를 체니 중즈니 응용고 체타 규림 가고 내튼 튼지기 견지 제시를 시기 각동 남수식 체규리야 군디 동괴 체 소나샤 로

0: 레든 존도 여봐 제안나 야 추부 여비치 엔드는 여레 안 가지 야 소소 레 제투부들 야 나는 조비치 벤조 용보 매번 여봐 다 겐고 되니 되나 안 가서 쇼슈 쳐야 돼 가가르바 근데 가서 어 나는 친제 단 니수 간지도 되지 안 제차 되는 가서 소소 많이 레도 야다 지소 레도 마세야 돼 야 되나로 다 되나로 되지 다 그는 저시 가치고도 되지 않는 양데 그래서 저시 제야 돼 고진데서 안 제마데 되지 아니
1: 니술 믹제 내주 텔레 고역으로 시베다 접신 남바지 견서서 오르와
0: 두스레지요 안 현대이나 가진스나 다는 가서 되나로 멍시기야 되지요리 디기니스지요리 농촌 幸福院스지
1: 아, 네, 종식이 디기 링스야.
0: 아,
1: 그 남장지래, 양 쇼쇼기 남비 명지래.
0: 아, 다디 컨데스 남장 소음조. 다디 컨데 인스나 다디 조 멍식이 정조래. 다 종수지 카드바 캄바 여 여서 되는데 나로 가리나 클라사에 사랑이나자. 아니 야 미가이나자. 다 남주도 반데스 저급이야 이나자. 야 가르사 겐고 니스 여서 이나자 라소바 여래. 근데 나로 안데 제서도 있는 멍식이야데 난장수로 쓰여지 아니 양아서데 셔슈치야데 체 나도 제가 친 안 진서도 있는데 카리스나 겐고데 치드바 겐고 있는자 야 난데 표면저 열받아 요소 부뉴스로 제 안 보고 제스 강이 데나로 디기니요 안 나도 셔슈치 칼라이나라 열에 아니 양고서 남지 부고는 이글라야 있는자 겐고는 루제제야 있는자 베 치유레 아 근데 선당 아주 디기니스론들레 이제 선인송진 이제 치유
1: 아 그래서 다치랑 송송레 계랑 제다 아 러브치모나 러브전체베 규름 그트레 이네 계랑게 칠레디나 지조쇼슈기 칠레디네 제제로 봐 아치스는 계랑 러브톤베 제레야 무슨 이제 멍세기 다 인데스레네 디토레야 페지 로니스 슈브라
0: 제제
1: 안티네 계랑 마공부슈 그랑 다다 지난주 마무지게 야 퉁문돌에 야 당나 최단데 하서 총기에 아니 참제 지조래 된 쉽쉽 퉁조 사든데 주부와 아 퉁조 뒤에는 이제 하나 최다 하서 총기를 명시 챔베 지 몽우다다 챕직 지난주 몽우티 실시하지 지난주 쉽쉽 도스트고로 다 쉽쉽 주비 캡홍의 차시하비는 하나 저 메트로 공가 아 다른 이제 편보 그 정관주의다 되는 터서라라제 구입체 다지 아서 못 된다 야 쇼시 주보로 와 다 쇼시 넘바 차시 하면은 하나 저지 지리 변조기 차기 야구 위원회 야 소소 지 수부 맞춰 얘기 경고를 쇼시 줘야지 제가 양지 변조기 차진 시험보다 다른 이제 수부 야 지금 내다 야구 면교 경고 다른 이제 하나 저 제 파마 치료를 야 내가 같이 이제 나를 야지 경고 다 부근님 보 내된 교들 야지 부고 야 법정 수치 차를 쏘고 경고를 야 도와지 쇼 차를 쏘고 다 쇼시 뒤에 지그룹 멤버체 소소소 카레 고역 등에 다가라야 식제 한 쉽쉽이 카레 크림이나는 세시서로 이제 소소소 이제 쉽쉽으로 걸어 봐. 근데 그런 송송들이 지난 저 초보대야 미십주서 옆에 맞아 십주 뒤에 라프시문 퇴면 라브라기니 가지고 주 고두고도 있는 거를 봐.
0: 언제
1: 돌도 되는 미십주 나네 배지 미 숨주소 송어소도 이제 당한 저 라프시문 퇴면 라브라기로 봐.
0: 언제
1: 그래서 그럼 코나조의 제례에 대해서 만나서다 참여로
0: ngazu la da chim na jang ya yin na ja yang mi na ka si ma thun je da ji zu gan gu su su nim nyu de yin na ja da yin ji mi ji ngazu ji zu le dun ba la thun bu su ro ji ru du yu re nam ji
1: da da ngana zu kun zu gi ka re chi le di ngana zu ji zu shi shu ka zu da da da ma ke ne de dan chung zao am de da thun be ji ba da ya du wo
0: ru
1: ba da da zu le dun bu shi zu zu ge ru ba an ngana zu ji da gun dian gi ji gen gun le ya shi shu zu be am ya na ji 집에다 표면 라서버대서야 쇼시 주변 그림 틀어야 아니 지나서 잘래 쪼르디 제 가령을 가져줘 지금이나
0: 당연히 이제 개발해서 주요 봐 답이 작아진다 당연히 민정 부 장소 요르다 민정 부 장소에 되나로 양대나로 고진 요르다 되나로 경고가 저 쇼시 가서 채우면 될수 있나야 나와지는 경고다 강에 차수로 되서는 양 팀지니 니 숨지라서 뭐 좋아게 양 경고래지 처침시라 매베스로지 다 남주래지 차가스로는 다 경고이나자 엄청진이나자 담에 센다도지는 양 나와지는 팀지지 팀니즈 인저스 저지 치유래 아니야 다 비샤가지는 다 모르 공간이나 나가서 zora ji bugun leire, bugu dan karsa,

0: 有时候儿童困境，儿童关爱保护服务站四个月就到底，
1: 嗯，
0: 爹娘也能养起来，嗯，看着手里不得是空山下不住啊，空山下的养我就，嗯，可是在爸妈的是也给我的是一个蛮心不了的吧，他感觉嗯，其实一个蛮心不行，一个那么突然这时候有点养我就得，嗯，做的一个了呀，切。
1: 大大不过要讲真实之前
0: 嗯，
1: 是
0: 最好
1: 说。
0: 吃下去。俺们俩，嗯，第一季就做的米不切，大部分那样是说，开心旅游吧，是说开心呀，适当呀，高油的开心呀，嗯，什么吃呀，高油的开心呀，这是大，是，但。가 가리 냥 겐라 마랍치 안데스 데데요 바 아냥 아주 초반이나 다양 가시 답비샤가제나 다 시단야이나 시단야 데 치드바 겐 겐라 케번 요르 바
1: 오르바
0: 다 카르스르 다 이치야이나 자다 슈파스나 슈파 겐데 이수치야이나 자 겐라 데스 덴제 슈지 안 코즌 델러주에 다 针对性 겐데 슈슈 쳬브르 바 안다 조 칸데스 사진스나 다 부데스나 수수다 안지 수수 가위데 이게데 자야 여비다 그거라지 제가지 언제 생각 언제 조언을 치유래
1: 아, 스타다레지 제가 소소리 당나서 김기나게 발라담나 치료를 해 같이 한경과 나 여비지 한경과게 제 보글라도 공사 샤도야 보여야다 장진수리 침모도 불러 소바 딘데 망고 주여와 딘데
0: 예.
1: 인데 기나서 야진이야 부고 고요를 시켜 봐. 상 부고 임베시고 상무조로서 얘기를 하자 마세요.
0: 예.
1: 장시에다야 가위는 지나서 다시 해야 되나 가고 이제 부디 예루로스 대야 이제 남녀의 결혼한테 된지슈 공조시야라 그런 시야 예수를 가고 지내는 부디 예루로스 공조야 예수 개변제 된지슈 공조 예수라야로 써봐 다 된지지 하나서 지속이 다 다른 신체 망조의 규미에 초연하려야 즉 치고고 치수다 치다 가족고도 그네도 망부시 개나서 다시 에다 라는 연도 장게 라는 면은 신 되는 규제 도스 다시 다시 구조 강의 쓰고 와
0: 당연 가시한 생각한다 무슨 파마 데메디아 무슨 情感 陪伴 그런 줄 알아 근데 선배 무슨다 야 딜레 연지다 카르사 부디 카르고에 나가서 대십시대 치야한테 체시한 도스라 지리기라
1: 당연하죠 쇼시디 주변 교림 줘야 당아래 당부 안기나 주요 카데 지속이 다데 인데 라서 좋은 길에 참지 아니 지속 레리 튼소스 도스 코디 선나르 체다 다게는 신경의 교육 중심은 제 경고 합성의 실시 누구의 넘버 중아 다 당대 지난다 도시 다 졸링 제비 교림 돌아야 지나서 쉽시디 하나서 지속이 다 희림게 다 교육의 개변 나와서도 예제하는 경고 시버 의미 와서 걸어와 다 옛날에 지금 하나서 쉽슈 캡처 좀 망셔르디 제 경고를 망하이나 야면은 회면 얀 시병을 망하이나
0: 단나가 나레테나 당아 부칸리즈 맘베스루도
1: 아니 부 치바
0: 부와 치바다 망슈당아 조조리 카친스나 다 지소가 담은 조브데스르바다 레즈 로브체고야 메데스르바 단 망스 뉴스는 저시라요 마리다 로브체고야 데벤 지유르즈라 당아 단당아 능아즈 다 르니순 파루
1: 망슈라진 양 부인 베스르도 아 다 보고야 저 아 단데 광도 송송리 제 보고 가져다 뒤에 장전수리 제에 내가는 이제 익습 어 디네르 다가는 이제 루시엘로 서버 다가는 이제 나버도 땡게다 제 투즈다 대야 제양 부고야 심금게디 망우스도와 이제 내가 망우스 디에로 쪼거러 봐
0: 아지 아지
1: 아 됐어 됐다 지난주 단데 지 클레게디 독스타 주투살아야 코 지난주 쉽슈 제세기다 갑조스님도 쉽슈 제사 좀 말해 대수 야 믹스에게 자기 가르고는 비시하시는 인지 민지 라서 총기를 캡은 나로 갑니다나 틀어서 총기 콩스톱에 좀 어서버 딘지를 야면은 지단기 다시 강에 유배시고 장마 주고래 근데래 다 조라진 럽는 당한 소리사도 봐 다 비시하가시나 다 강주 모르고 가이나
0: 텐담데 모르고가 수수 데 사제데 부디르바 절안 테나로야 그래서 流动儿童是种这有了，那流动困境人群是这些，但不像个现在的，啥些现代的用具，毛主公讲的吧，累些，像从小啊累病难着，俺说是累起来累病难着，但是感恩又不得是两个是小小月的，都是的。
1: 对对，那既然说是呢，这里既然说毛主公讲的亲吧，恰恰毛主公讲的，他听对是哪一面都。매주공가게 다디 콩스톡에 만조 인내 야 사지 대야 사지 신단의 연제 총인 겹제 대행을 써봐 향도 봐지 팀도도 봐 민에 대여 초도 진행을 써봐 인내 군나절에 지규로 접수도 거를
0: 봐

0: gengwen tsamara digin denbi cinju longsu jugyu ba chegyu. Xiamli xuega nangdun ka nipa tini, gelam gyugin zongdengi pargyam shibadihin. Ngunjie pionjion chamda chongyira dingjin zongni chenbu changlamki lambar sezi zam yinbi, drubanam tini gyudu shakdu chigin halammi. Taja sadu zongzhu chungti xingli ta rinni yugurje nyamzhi zimurdini, longdonggi rinni ningju chongsib targegi gwenyu chenburu gyurxinyu. Nidong yuzeng loro, midin chisumchi sozhu ta gyedong zam tegara yugur li liba ta, yugur ki yungbob gor chi duandong nigi nishu ta gyedong singni. Yuzhu takzang ti yiwan gukshu la bangbo chibashi. Yugur tarbi chungni, yulong ti gi mangso gi simshu giba ta, shishung shang gi yumin norbu demgyu ni sunyam tobi bangbo shishi. Lo ku yigo, Norbu ni dibzu dinshi nguen so yegen kalwa shi yinba ta, taja kong lakze gigen du kyurne. Sada ta nyamdu, kim gi gozi xingli rinne yu goro chogan chime nangne, dawarir goro duandong zam lingyu yu. Norbu, yu goro wa mangdu chimbe, nganzu xingdo ta ngoze chongyuru semche meba masi. Tadung zame xingdo ta ngoze togu yu, Tsoa ni chogan chime nanggi ngoze dar sarbatan nyam gawashi yuji xebashi. Xiongzhan sume gin zumdang li chongsib yugur li chungwi zhugi kangli ngungdu. Xiexiong xianggi pingmedu lubi saje mu nigi piechu kangli qixing. Chogan chime nangdu xingdo topata qirutu gargyapa. Kende cungdu jie xijidung dubi xingli ta rinne yugur jie chogdu gi jixi junne. Yugurwe nyamlin chu nzeju chedab duyudi, mangzo tuzan sumgi yi yungbub denbyu nga pa yuro tegar guji chixin. Ngedo nyiseng loro, chongzo nyamdi benchor gi yungbub gor chigyada duju dunji simbashi. Yugurwa mborchin lebele, yulung tegi shepshu ledigi buze leksu ta rinbu torunjuwar gundi nundi tibgu. Dingjin zon, mishen pakja kambi suju kangi njugan jinyira chi yunchinki. Gelam sumji dun gyugin zanjong kuy chukji tuyadu chimbata dunne, sozhu kandu zhubu siyak du cheze denbyu nga pargyu. Nga zu kala tanga, dugangi rinpu barne, sanika agi yugo wara semzi kubu siyamdi shuxin, rangzi xing zhobu ngol dunne yungbu pardab chibata. Dingjintu yungge nam digar nesu diwa tanga, yurin dugge namla legi ngarshu piwa che yuji xie yubashi. Gelam sumji dun da ta niwe kara, zongzhong ta parda jilin tlegur ca ngale mebi, jinye kordong yugur xingkim zhugi kangtu, rinnu gi parna kangbata garzo gi chaguru, kanggur garzi ji gi chongsib gini, sadun zho yu ta, nyozi ji gi jidu nambi nyamli kudu yu, garzi ngenguwa ciri nubi sakubara. Chokdu garzi chundu ni yugo wara buli gi siyamdi shiwa dan tuyusun saja digi mangcho la li shu ta bopar gi kukab zhu xie shi. Nganzu ni gab zhin nyo zon chepa minbara yugo wara lar yang yongdu yuba ta yumi tiwe chukbu chaba chachi yin xie songdu. Dewayun zanjiong kuili mi di dingqin zong gi yugo wara nyamli kangli tobi chargui chen ni. Kordon yugo wara nam chuk zam zhin dweba zam minbara. Pyo se do du ji ta, zho kim du gyo ting ji, gar cho wo ki mi bong ki du mo jie la ru ji, du nyin du bi nang pa xi su yu. Ta jia, ding jin zong ki ge lam sum ji du yu ne, jung kam sung kyung ta, bian zhur pi ki cho nyin li xiu wi, zog ding ki par kiam xi zhun xin yu jing. Meng xi ji gui gyun du tu gu chang du qing bu tan du ne, zog ding ki par kiam ti, sa gong pi ki li gu ji qi bi, gui xiu gin da ta. Chongjir dan chongsib nyam zhigi zhizamdu yurxin yu. Dingjin zong, rinne dan yugur zhugi zhuzhan xunba gaji wangmu. Ngan zui mu tu kien dengi rinne yugur gi buda yabu suwa ta. Xiebxu buze leksu dan ne, gelam sumji dun gugi zong dengi pargyam ti zhungkam zib ta chongsib targi gi bedun kuidu nyuwa chen ne. Mi tiwe mawa dingjin du yung ne, dingjin le gabu yungar chayu yinxi sargubar xidu. Sengligi, ting di jigdun sobin du shi tenburun su, gyang gyu lumbu sabaran bebe gyu jibi chitili zanbu zamta shegi, siamla mutu nin diga lungchin ligungi chitili zan shenda kanam sarona. Kola di tola, mitung juru gyaju zam tsuwa gyeshi yu. Shenda minruwe kirani, tiwe gyang pyudu chung. Sosu nambi toni jo gyu ta, sosu nambi toni, Sosu nambi toni nyamju, sosu nambi toni tatsu, sosu nambi toni gashin, sosu nambi toni pukdu ngungyur chedu bebunchi. Keda nyamdu, zhungu dini rengi nambi toni tinrabjin ngundu yuwarachi. Zhungu nambi tinrabjin, zhungu nambi jedi bebunchi.
1: Namogi Tunchi, Pergegi Lamne Nyan Shu. Handelingen in Sensimani, Junya Mima, Quink of Lungchi Le Kungi, Perge Chilam Yi.
2: She is a Chang Jang Jim Buddha Jeti. Qing Yan and Jung Chu Yu Shu Shi the Huang Jin Shi Chi, Ying Eba Shu Shi Zhou Wei Shu Yao Ren.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롭종추듄규치롭종추야길요치롭종투츠롭종투츠
0: Sengligye gung kamsa, tandilingye ne sengu tsubile zendini Zhongyang Longchin Nyinchin Jigyubli gung Pyoge Longchin ki Lobchong Tuzu Jibili zendiyin Ngani tengdi li zendzumjita Nyinchun Shukin Mima Gyasu yin Tirilizna kubye mutu yune Xi Jinping ki Turab Sabi Zhonggui Kejun Denbi Jizor Nukui Gongbi Lobchong Jidun Shibi Nangdun Kaji Ribi Xin Shukin la Penzu Jinjiu Ta Changyum Changdin, Nyamle Nyamye Chigi Gijin Jawa Besa Jian Zubara Gundi Donggu, Gijin Jawa Besa Jian Zubara, Gundi Dongwa Ni, Mi Rigi Lewa Jitun Chobun Zubi Si Zin Jugulam Yinla, Penzu Jinjiu Ta Changyum Changdin, Nyamle Nyamye Chigi Zadun Yunkyun Chidi, Chumu Chibali Katedu Milamba Ta, Rokri Chibali, Nanji Mi Chibi Gigab Ta Gigabwara Beri Chibin Jolam Sabashila Gigudishi, 계급카다 기급신비 능스레 티주 체바라 모그 기지 창념 창디 송교 제치구 점린 유리 콩비 용규티 기급 카지 저버 체질은 조와타 기급 카지 퇴유 진부로 의본 지류기 내스 카르웨 멍시 띵도 주민년 기급 참에 전이기 콩비 퇴니르 체보다 퇴총 고르즌 침부 기급신다타 퇴무토 콩비 용마르 군디동구 기급 카기 뿜부 님심나 네튠탄 제론 나서라 카데 조바타 튜무토 뉴슈티 구슈즈 규르바타 닝게티 스슈르 규르바 냠레기 덴자다 튜무기 덴자 지튠기 덴자 제 용와라 치디 냠레기 젠구기 첩치바타 냠게기 기르송기 첩치구 중구 시드단 피게 냠레 냠게제기 타르지 튜무르 진네 Zamlin Gishi de Song Yota, Nyamdo Pigian Joy, Chinji Siju Gong de la Song Shuata. Lodian Jurmingani, Shid Nyamnegi Zadun Yemung Shito, Gigab Katan Zadun Nyamle Biri Chikushi. Nanzu Nibarto, Kola Shibu Rog Dinjawa Pigi Kurta Dani, Rangi Gi Chok the Gunta, Jimbu Mangwa, Lang Su Jin Chigi, Chinji Guba Gun Chimber, Tugu Tango Dota, Kola Shibu Kirby, Chok Bu Tobun Zugu. 기급진부인지와 中国的二人这位孔比基卡卓清波亚文子一滚呢你别娘给孟西托娘里家鸡动了他编织金九的娘里他电力界新当切别中国的二人这位推木托孔比东滚中国的乌斯瓦尔基卓用给特具娘里肉地这位呢你民萨丁隐形编织一团结色脱续他娘里出色脱续 特区级日电特区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보스르기고와라 타고르 시드탄 딘리 피게제 용와르 꾸베동규티 렌니기 렌겐도 지규 자심탄 학삼 편도 콩야 신딘기 두시타 김지르 참심 김지르 드로비 타고르 친지기 체조 실송네 타고르 기급와르기 저와 섭도 동규바탄 타고르 기급카 중규 피게긴 교고르 디디 무튜넨 듄도 규규로 거스시와타 중규 피게기 춤지기 타고르르 키벤 알레마와 토바치구 갸지 야르겐 로신비 기급 타니 란기기 기지 레드비위 추기 정충기 난지 먹고 임비 양타비 디기 따와타 남다 덴바 자셈타 락삼 신딘 긴도 시송네 베겐 로신비 기급 르 튠지 타 냠레 치슈 치르동구 중국 총마린 루 후르다기 타르베탄 락더 치바타 총마린 루타 총마 직스 멍실 치비 계지직람 송교타 송교린 루타 초기지린 루 롱어구 치디 계지지 초네 냠레긴 제노 케진의 카데 쪽바라 꾸비동구 콜레시비 쥐종 말라기 쥐르쥐탄 쪽준라 후르다가 슈구신 티 람치구 콜레시비 쥐종기 네다 칸드충미티 계지 돕슈 두알라 자리유바탄 콜레시비 쥐종 말라 푸규르 충듄니 계지 돕슈 두르월은 규도 충위지 탄디 점린토 계지 돕슈 두와른 규도 침부 충와타 콜레시비 정신긴 제롱 니르심 망도 좋아다 쳄지 콜레시비 쥐종의 흉뇌타 콜레시비 쥐종 말라기 푸규르 군티 동규니 피해저 침부시도 교류 지급 수지 시진핑기 덴바라 미지기 레완지 뒤 소분 주비 타자 톰브로 징디 콜레시비 쥐종 말라 나르웨 창딘타 루크퉁기 초스 피겐주 규르 군디 동규 콜레시비 쥐종 말라 나르웨 창딘타 루크퉁기 초스 피겐주 와르 꾸비 동규니 점리 기급 카기 용캡기 랑자타 튐버시 사다라 촘지 기급타 야르겐 조신비 기급 보르진시 타르겐 요부 총디 기지 슈기 균체미 바르 체로송원이 니름네송 기지 돕슈 두르위 측기 사르지 정신 된슈긴 균도시 벤저로 콜레시부 젠피기 딩습 중어티 점리 기급 카기 키멘타 레완 나르웨 탐부르 제워타 내드 하자 망부시 기급 지도 튐버메 인신 제롱 하자 망부시야 기급치기 뉴비 카데 쪽토부시메니 점리 땡기 차왕 아르웨야 기급칸에 튜무토 추드르진에 쭉구 유바타 콜레시뷰 정신긴 제롱은 아르웨야 기급칸에 돕슈 찍찍기 냠레진에 카데 쪽구 기지 람스 서수타 기지 찍수 지송 기지 창된 튜니르 제체유니 기급 망 치슈기 문진 찍튠도 교류연 콜레시뷰 제경 말하기 푸규르 꾸디 동규니 기지지 속이 튜무기 레륜 인비에 ཉམ་ཅུ་ཏ་ཉམ་ཅུ་ཉམ་ཅུ་ཅེ་གི་ཛ་ཏུན་གུན་ཁུང་ཆེ་དི་ཁོལ་ཤི་བུ་ཅེ་ཅུང་མ་ལ་གི་ཕོ་ཡུར་ཏ་ཅེ་ཝེ་ཏ་ཝ་ཆོ་སོ་སུ་ངུན་ཅེ་ཅིག་ཏུན་ཏ་ཆ་ཅུ་ཅིག་ཏུན་དུན་གུ་ཝ་ཅི་གུ་ཟམ་ལི་ཏ་ཟམ་ལི་གི་གུབ་ཁ་གི་མི་མང་གི་ངུན་ནེ་ཅུ་ན་གི་གི་ཅིག་གི་ཤེ་བ་ར་ཆ་ཅོ་ཅི་མི་རུང་ལ་མི་ཉུང་ཤ Tabsara Loksun Zubuyang Mayindi, Tini, Tudun Pigetan, Sardutan Tuzando Donga Rangin, Kolashibu Jeyung Malagi Puyurki, Giji Netangin Yundu Nali Labar Tsungubatan, Gigup, Mang Chisetan Labartu, Sadra Chomji Gigupan, Yarkin Josimbi Gigup Gizedutan, Kibin, Narle Changyum Gizumber Chigu. Nyamdi gezo gi zenzin gi gongdun ta, zadun sokshin du kyurwe, gizhi jiglam ta gizhi mala loza tenpyu songkyong chikubat ta. Zemli makjin nibi gigi chumche songkyong ta satin donggun la. Gongji jengi zemli benjiro jikzu hurda nga songkyong chibat ta. Sakong gi nyamle lamsun zubuta tuyugu chandu dongwar guibi chikubishin. Gizhi jicho ne, kuala shibu rengshin gi jenlong la kate jongnu chir donggun. 중국 겐지 코르위 기급 챔피언 뉴바 무티 뒤에 콜시비 제경 말하기 규르주탄 조준난 후르다 슈바타 강테르 니치 제규이 토다 파르숨도 냠주타 냠주 냠주지기 콜시비 제경 다완 짐바타 기진지와 망수진도 유와르 타르비동과 냠지 예소기 계젠 덴비 친윤 덴바르 갸비르타 야르겐 조신비 기급기 기지레 덴추기 튜접정신타 담와 체로동와 갸비르체 제규이 콜시비 제경 다와 사르드 피게 동아르 꾸비타 중화 이징니 추기 계젠 덴비 직덴 미추타 제경 다와티 탄디 튜럽단 튠비차 목든치디 콜시비 제경 튜구창도 동우라 중국 로즈탄 중국 뉴슈 리키스 원비 윤바시

시디 윤딘 타 융캡 딘자 냠다라 냠게 고이 콰야 탕잔 지도 젠딘 빈 점린 조준 치회 지게 부지 시진핑이 딘바라 난즈 점니 기급 카게 미마타 심슈 직지 치디 미지기 레와 지티 초본 조준 타 유린 시디 타 딘자 융캡 냠도 타게 권지 콩야 탕잔 이우 지기 점린 조준 치회 강티 미리기 지초 튜무기 진단 튜니르 천 유진 중국 미마탄 점리 미망기 자외 키멘탄 튜브시 기지지초네 로디 저와타 덴자기 나바 벤저로 피기 시베 비리 중감 조준 속 테란 베준 치고버시 링메타 춘메 제규 균형 치디 유리 시디 용인 점리 신 조준 치고 시디 송경 제규니 기급 참메 쿠르도 랭괴비 랭게 지시 기급칸의 편준 진조타 잔냠기 최묘치디 잼텁섬시타 잼와첩시 타지도 털고요 기급친부 편준 지구르치비 멍시토 게와타 다와미치사 토담타 춘진치구바타 기급충원은 잔냠기 따단 진구신 나칭나젠타 잔유젠송기 잔시쥬미숑 기급칸양중위 먹추 충기도 농미룡와타 기지 침규라 도시 동미룡신 판도지 금중기 칸지 미룬라 진진 서리 라비 시디 튜급 튜무토 송균 치고 냠준타 냠주 균형 치디 용접도 된자 인비 점리 시 준고 점리토 타지도 된자 인비 디와 진시 유미시 기급지기 된자 티 기급신기 신자 된니 시추 미룬라 기급신비 지구티 랑 기급긴 전로도 차양 세부시 김지 기급의 튼기 충급 人인기 거라 땜부스 유리 김지의 로람 채나가 조린기 최신 자부타 최민기 개원 둠지 체규 균형 체구부타 수균타 수균 민비 된자긴 지구의 지구랑 카데 조구라 남바 강연 중인 지구의 진로로 먹고 치구 냠레 냠게 균형 체디 튜무토 타르게 용인 점니시 중구 변조로 관리시부진이 루규기 피해조 첨부디 인비 뇨종 타르게 첨부타 마조 뜻디보 미는 쿠르규 첨부 라제 피해계 첨부진 용화를 꾸디동구 기급카기 교상 아상 참아 냠상기 따와 균형타 권제단 공야 군빈 토냠 냠게지기 변조로

0: 푸지 체티 메롱
1: 푸지 체티 메롱
2: 신노남소 이게 공감사 다당한 주 생고 초벌이 세디나 난주 중앙 농치년치 지교리고 되게 칠럼 돌려부리 수비 표지 처지 밀로시벨리 선시 드링키 엘세나리나 니엘히야 로디토 현중수 지조용키 로주치 조주 천화 통조로 부주고든 학점 신배 골세는 시 태양사구바 표랑견조 뉴규주니 시도 중화 디룰러둘이야,현종수지조용기,로주체千瓦,통주로굽주굽둘학삼신지,퇴총리,야지중탄청중시구파와탄,파지,개용기앙이바야리여신,태난이,퇴래탕부탄,니방,수부제탄,提心重기탄重시기,重미초외,로주체,求주千瓦통주로祭탄,求你탄사양아탄,求주千瓦통주로십주십개탄, 求我西坦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桌的松居所松坦求我西求最前往同 从初我结束所送的是陈希莲文班就了你东改名你所住旅乐队里啊平均期列日作为乐居期颠不跑为那不运用一年投入是天南里啊都见今日第二段列日谈而他们所准列日期拍起感觉短剧谈成就你来我谈感觉给谈成就我出所所行的是而准列日期落居前，感觉你是谈成从短期跑为难呀。三对二准列日期，感觉送去送过谈成从古阿跑了时，新竹南列廿列节期落居前，感觉送去谈成从送出跑为难呀。南列期落居前，感觉是不是送谈成从短期跑了时？得从谈西村列日期落居前，感觉将谈成从。短松跑为哪里啊？啰嗦落在几位小徐烈士，隔着隔谈出去这座谈成中，隔几跑了是。相对谈十多烈士去落居前，隔着这座谈成中你隔跑了是。从隔了一年单位呢，就了你东革命所住旅落对了呀。那时儿推崇烈隔着交给谈成中鼓励我跑谈，因此推崇烈。感觉你去这批谈成就连我几盘玩我这里啊推崇不烈感觉就个谈成就出连我盘玩老卡儿推崇不烈感觉这个谈成就估计盘玩西子谈强度能就结束感觉出谈成就逆袭谈感觉出谈成就几个感觉出谈成就给顿解速速盘有声老局且颠不盘我提颠行略给求别陆续跟送谈，客车都没事。接了你段革命，居民处旅了对了呀。平均期落在宽距，电价谈天不穷于尽。陆续谈落居前，托鸟一时，居南京期国内表谈。平期落岸前军别，陆续扩住，给您休息站办。是不是所住连接卡，给个居民机，女青年立住千里。

但最小的也能对咱们国有国呀，小的能对我进行国有国呀，但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
제제 즉 랑드비 급수 창고 담비기 능취지 용구여리라 대야 즉 샷갸비밀 능취티 중생 원세 퇴비바단 대다 차제 우혀라스비 능취여시라 신현동 규규 체비 체리야 즉 초도디 무부른 유야 계세야 초도디 무부른 유어만세 규규 똑잠 체마타 람세 우혀티니 균바리야 즉 수구 카믈리야 즉 소노 민단와타 차기 카르제 중토의 문주 신비 뒤도도 맹간 친지 직인감 차제 내담이나 로네 유멜리야 따제나 고기라 주도 루부르투 미르브르브치야 차 카르부인 비급스 루부르투 미 르브르브르 규암이나 미그드윈도 나그용용게 처나든지 용거지 다이니 큐잠 송위치라 클릭클리 라스토부여실라 다차 카르부디 응원고 집이 탑싱아 다 윤데긴가나 즈 초에 철이야 샴세기 차완디다 야부주비나 차 카르부 응원고 다 차 라른조야라 편동도 제시와디인 지니 튜도도 추커섭나고게라 추통야 딘민당와타 Ingwe naa tuyaa maang chaabii naa subuyu ki siyaa kaamche ane chaagi kharzee tondraa taa yaagi tuyla nangzuu di hajaangi ngwe se tuyabu yorji la. Chezaa tuyduo du suburu yaa chukhasam naa di kechenpaji. Da shogea yaa laang chaabii chee taa yaame naa dutu sumgi kongi da chuzuu ji. Yaa maa nye gongi chuzuu ji jeegi tuyanzaam chosoro jik chugui chunjaam jik haoshi nyigizam dinja chuebi naa chaa larun juyaa liyaa pendo do la. 니부디 타마단 차라제나고기라 다 타마저기 통신외부 차제 낭외기 칠레리아 도르균 팁지 차립 충외기 가장 망도 줘야다 처부 마르부 님규돈 존 요스 쪽도라 차라 망부동비는 닝다 레베 차즐 직차다 소노 민당외 내다 용고도라 니네 칼라리아 탕드나고기 다지 속자기 낭주타 야메네 나르세 망부 최는 규민도 약시 총비는 도 뒤섬의 직시엑스 뇽잠타 진십 딥지긴 줄이 모제타 신도소 망잠 최비는 수부리아 사지기 쓰는 유튜브든 제시라 니네 규규 룩튜나고기라 다 차 카르부인비 미 규규 망잠 치고바 마세 소부 지젤이야 토담 야부 총비는 차 쿠르규치알 군디 대비하다 치기지 지섭지야 야르두기라 안에 셈기 뉴슈디 총도다고기라 다 차 카르부차부디 응섭단 셈제 뉴슈치와 야메는 균도 천정 동야다 니 야부 미쿠부제단 저와 탐섭유비 셈 실류도 펍제 깅에 티다 시덤나디 티웨양 케침버리샬라 Sengligye, tengdi zhungyanglongchin nyinchin tigyablikung pyogalongchin ki chwedintang didan sibili zanbizam taa chegin. Siamla mutu nyan diga longchin ligung ki chidili zan shen daka nam sanro na.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在数据推送营。
3: 三个人也共看不上，下面了三九零两站列在数据营，听的三九零经常端坐你。
4: 三六三八江南三八，你这期记不了。闺女三八几心疼，闺女宁不三九级别，只我九九超过也不记不他。有不谈对呢，比如说天气女婿狂比到我过他。
3: 各级级别也有迷茫推错，原来我有两个给冲突听你的戏吧，毕竟都操心。民主跟送责任给切身的，中南民主定价责任给所有切身说了，追心难行，找了建议追做做就难为过了。
4: 金融水准去各主席别，原来我有两看去出错听就给把工作不谈。往后你出错了就别过了。
3: 看那点，二里拉呢？阿我同居的年纪身边，保障集中给搞动了。我国级别国债都去贴不了级别，过了双赢。
4: 想听第三句的去，能听习主席那么说了呢？
3: 第个来过来，别你去。直接说起习近平去，中华民族的六级给达了永久用的级别，各在退个别的。现在是对的，可是过度的上不得，连根主心切入动的。现在是对的，我认为开港七百你不妥交吧。如果来电的也不做的，是对的，空白了规定动的，特别拉大的。闺女十二年自觉的教书动的出，现在是对的，你不开心，准备突破七个百，难就难有。龙阿正的七个九个百工作了了，三年间的闺女十二把几岁的。闺女宁不十九路七百的话，十九路七个也不七百的。现在是对的，冷路是对的。贵属一点军用钱的，随军团来了，几多十二百的，损修十八赔不七百的。三大团来了，闺女十二百的，上级十八准备拖不七百。中国团来了，铁工十二百的，战狼十二百都拖不起一套呢。部队空白了，各地动员，多不济闺女，特别六百个人，绝对拖不起心有。黑龙江。大庆农新区农村所的村边雷竹口街巴达，明明能住的雷德所，直接来出边，那么是实际给过些差价贴。吉林雷竹故意雷竹口度，就算你去这批一人，人工啊，得给村镇切脱节约。今天给过些雷顿给干活的干，胡正新区，城里解决了，空给两个的呀，军都穷外，娘做脱皮。胡正新区，听俺年纪给人，俺春巴达过些切巴达，吉林局长开些捐款节约。雷竹口城镇经济局的九七百级，我拉明明能住高级村镇七间些了，觉得迪拜村镇看到第一天，明明能住卡路军的这个月白，全部看些了，军队明白那组月白，第八章节三不着写到特别多解决有。城镇经济局的天，说白地基措施切入当我们说，农民团结的南北的偏浙江切入亲友。明个了大金农民图，城镇间贴在，加上各级各段的成就人心不得。团结联队推出的，像我们出租业呢，搞那么专业农村派了，统统参与。大金农民区农村所的村民，雷竹口街边今年的选拔杨花光去。按照上月的十五实际建议，人员农村雷竹口中的出路不得，农村吧，集团建设让点一些用地。让点考虑过节前的年初的民工们读书，准备立马的七千元解决有。杀掉了他们人七八年，空白了他们人七八的，杀掉团结的七八年，中国的团结七八岁。直接说起习近平去，空白年连个安躺不的，西点民的年团共安躺不，杀掉年贵属安躺不接引线年就那有。习近平去。开始中国第二，杀掉了第二，空白了规定动员，能不拖没就不赢呢？闺女十二年第二啊，解决了钱没都不得，台金牌我这多得点不了，就没都接送有。落地下的村，让家给子孙直接输准的，六十托盘输准来的了，军舰没把它拆给三百穷的，闺女十二把军用啊，插拢的家己穷的，说来便就是军用啊，六十多万空白了规定贴有。苏联党前政监部直接苏军武警王伟明去，苏军内里给左内团内最大的部队空白吃住的，开始六十九个人部的，西军七百直接十九来着，拉达了顶十七吧。闺女十二人点兵啊，退居了七个东阿姐，前的团内最大的，扩军最大的顶秀的，顶家就在军舰没把他拖了动吧。三大团内的 중교 튼내 기생다 갸지 동하다 소레기 사다 튼내 공비다 갸지 당대 근유 서버트베 자주 배구 미답 증류니 점링 벤조 파눈 조베 그슈 서버다 근유 서링 지규르 집에 격동기 추제다 부지 미당 추제 냠내다 튼지다 교구 냠지 주된 조부르 집에 니도니 휴저주류 점링 추미 초진 니자 비징 이装토 错不다 중앙길에 10주 10개기 초보 직조 제대 점도나 탱탕부로 쇼봤다. 시주니 추제 12 파르기 제다 12 그지 뉴바 용라야 캡토바 총유. 길레시기 점대수 수부징제라 미 시유베 실로 시디 미입 주미테레 지제다 꾸주 14 송지 제범마세 닝두 계조 수토바다 미 치유베 초딩기 토는 수토바 소기 뉴바 된유. 길레디 직접 진열이 양타오이 만주 추미테다 준뉴 키에도파베 미드브루 교바체데 남라 포르바다 살라주와 갸조르 슈르바체 체토데 미르 기체레 게토베 르바치기유 지주유 딜루 타와초베 던주파라 랑게기 미수링뉴다 차제 진지 청지 침부소 튼사르베 치진라 제케공기 뉴덴사드 치기 진부르 기게지 주루데 청중아 송하다 둔제 제남기 체게 경유르 속조 체바테 벤조기 퍼시사바 뒤규로 뉴바진유 계급 시제 투망주 특주 차구시 시장 량신신키 사수시바니 사뚜기 근유 균등아 체로 동규 대지 민가라란 얘기 진당 토베 사뚜치기 최 특주 능신기 사다 튜네기 체계 송에 도제 주제 뒤내 개유 뇌바 제부인나 롱아젠 중앙배 투급수 도르제대 나르베 토르친데 사다 튜네기 뷰제 토르다 숑제 체로 동규다 종교 튜네기 구제 튜규 치바라 나베 뉴덴기 사드 대교로 코딘 토규를 해 지주유. 다루네수 치료기 고려 뉴증치라 균도 마마다 개난기 벤조 코규라 제노미 뉴마식 체유미. 원자 란제기 토다 바르숨도 뷰제 토베 공비기 가족 유규미 바라 타용 제대 사드기 귀수라 된테 근유 사르바다 산제 사바드베 벤조레 근유 사르바는 바다 좁주 레수 토베 남바근유. 계급 동지 주기 직접 벤조 침무바 풀링 회의. 두점지마라 차장식 내라 케베고네 공비기 도시사바 라따르치바다 공비기 내당사바 종료되바 교주고의 띵섭도 동교 타종치바 근유 서린인 지교라 구디 교부동와 퇴고래 도배 늉지지수 체로동와 난구 자지르 동수 체로동하다 고주 렉수동하지 제대 망조르게 낸다 렉수 띵디 동하다 공비기 근유 체로동하다 지조지 순수 폐바치바 벤조 균두 서교다 리교용아 그디 동교 인시 주요.
4: 디글레 코네 비외네 츠 급 줍시베 교용미마 튜초 유레 오유렌 칸키 총도 팅니시베 신중한 니가가죠 비진토 청송 최초 팅탕고 쪼보다 오윤자 赵乐记忆 조교나오시 총두토 교용미마 튜초 지침 침루 오유렌 칸키 주진 오윤 选拔 총빈게 나오에 면주 게린 지침 칠신키 주십체 제골 기니조다 지침 침부 오유련 칸키 주진 오유 신초인기 나오에 모싱 송교타 뷰세 토로동회 지침 칠신키 주십체제 골기니수 신대 지침 섭주 칠신키 주십체제 골기니수 지침 침부 오유련 칸키 주진 오유 选拔 로윤기 나오에 기송 구룡 지침 섭주 칠신키 주십체제 골기니수 지침 침부 오유련 칸키 주진 오유 选拔 윤수 공기 나오에 침지비에 지침 섭주 칠신키 주십체제골기니수 지침 침부 오유련 칸키 주진 오유 选拔 왕홍샹기 나오에 킬레키 마자디비에 지침 섭주 칠신 섭주 칠수골기니수 윤수 공기 나오에 무칸대시 더구토담 지침 섭주 칠신 섭주 칠수골기니수 총빈기 나오에 추제침 섭주 철신 섭주 철수 골키 니주시에 세나오시 기스지 역한키 조남 짐주디 자 골키 제침 섭주 철신라 주식 절교를 비교 골키 주시되무시 기스지 역한키 응주달 심신부의 부자 허종키 세세나오시 기급뜻이 오유년 칸키 계삼례 계회 주송라 오구지비에 제침기 철신라 주식 절교를 비교 골키 주시되무시 계급 특심 오유년 강규 주진 刘金国义 세제나오시 계시시교 강규 응주달 친지부부장选拔 화春营키 중화민망지등 계급타 한글이 진주清义라 주식타 초진주규골키 주시를 세제나오타 계급 피규로 오랜키 주진选拔 王昌龄去陶鲁村去给马边教他就做批给姐姐老大求罪过了去你说那个他罗水部部长宣布林泽昌去告诉说陶鲁村去我们老大求罪过了去你说他你都是三个人路过了去最终去普伦托他们求罪过了去你说那个谁从对头给我们推错罗边欧友联康去主任欧元宣布原来欧友联康我们来听欧友联康去主任徐洪才也难为你都是三个人路过了去最终去普伦托他们的罪过了去都归都是你说什么事给自己有关系要知道人类他与国的部长孙业利益人类天在他是不是不在他的东西留着那最高的气你说哪个他人类他从事部长选拔迈尔的某个提议乌州高度的气冲着根据阿萨电台该给动了他从事培养的他的给动力留着那最高的气你说哪个是从对头给我们的推测有点欧元联看起推米头的是不是欧元联看起主政欧元杨小超也难为推米人送起推米头的过了起你说三月从对头头头只有国天起出现了出现那又不是
3: 这个雷公呢被问您出即在你说案件经啊着四周各部局批别借用欧元联个有点欧元联个给出作听就别吧毕竟都过错性满足给您的力举起手切入动了的迷茫用推蒙托逐步的脚步规定点点动脚过了明天全面司令签约中国中央七十九届军委解用四周级主席王沪宁国组制作了校友中国中央七十九届军委委员解释积极抗给总理宣布何立峰连续得了冲突的修补马赛年数也难有何立峰去满足给您的连锁动手切入动了的民望用推蒙托逐步举办各地点点动员过了去，直接收集习近平的南线开进去广团，陆续到了，到了定时七八的。中共革命书编中国仓总制作听西边各地的，龙岩镇的七个军阿边站内，全用来团结七八。满族来团结，六零人家拿了开票，空都去不七八。部在托牌连续了，各地动了的，永不高些冷落，推过仓都动了，记住跟送我们了，推过仓都动了。沙钢打工不再脱牌，空白了各地动画。现在级别小学强用进了各地电表案动画所及添了每天满足来团结连干作物团结吃酒的呀，同情抗力吃过写送去。中国中央七十九届委员借用四周级主席宣布时代风气国足创作足球那么事。空气迷茫用推蒙托初步的俱乐部空都点不起表白天呢。龙岩镇的七个军阿伯人格，编剧的制作空白了组织级别，激用人心的浪子形式。随着军力欧元联港的空明，习近平的推特设备，中国解决点被制作人落的空白，组织都采取军装的。中共革命书别中仓总制作，听西边特区各地团结连点起的，跟着周边七十级跟着苦心的，陆续的跟着苦心切入动了的。龙岩镇的七个军阿伯推特的。满足给您的历史东西切入东西了明白迷茫用推蒙托逐步计划解决榆林电白切割的特别各地了各地点点动画阶级前辈团结的迷茫以土国的切杀的习惯专门司令定时的特别区团呼的七八阶级团内中国南北听得见了各地东西落住的都需要技术表格是送予国族制作托借用四周级记录年动艺术资助率落队级来队内最高的级借用四周级主席创作级年少的声誉借用四周级主席选拔的重庆籍叫王东峰所级职业主席的年少的三线男女
4: 这个两个呢比为那次四周安年给各区主席选拔韩正区必经途给各区给各地降落之话中国谈给各区他怎么聊天区给各区给民生团民多玩他接着闹事韩正奇第三百六年呢主席习近平他总理莫迪尼呢喀山他天青图图这天年南呢中国他家家的基础恐怖动一个天天目公共金开进了台政不穷呢给后面表示我拉了牙让诉他历史周围的不套有有了你这节约中国他家家呢今次去恐怖中心被结合进步他在他的边角的目前开进一百千呢特区给投资他普及到教堂呢 기금니뷰지와다단지부터탁주체디기금니뷰구체비튜몬기무진케치튜몬토튜교야부지부터탑주토편지이치지수치로동화냠래키명원별도수옥등치바총망로래탐섭치바뮤튜베차토담춘지오삼치부규중구탄갸간기지와유진딘뷰아권뷰조교로구디동구시송시도와르키종리모디 중국 와기지와체트통진치부터중고로콤피키좀제치부터발이메치신유민보망슈탕콤피조교슈키변조롱어첸치부니임베야가타중국냠레라루규정신키고급체유야가르초키중국와니페냠레딩서도동타타삼네튼타규고참치네총이뷰지와콤피사부용교로구디동대유지수부시디글레군네베베니츠
3: 北京个头子年冬艺术资助率达到一百次，艺术按年级出租局级的格拉曼艺术资助给托，江区安处不达间咖啡，江座塘北京镇美术棚的太原松格拉片东店内呢，可应属片东前行，中格松格拉举皮巴达，中格松格拉举阿巴，木多吉埃松格拉，木多吉比松格拉，静安浦东松格拉，吉吉列古鲁西边松格拉。
4: 估计可以给林志列国的泰国李方松格拉街松格拉顿迪拉安温电开别科兰多街的普及出点连接通知立即穿越他的给连接你将军母这间这秘书碰到普及出点出去出去人家把他引发谁第一个列国呢比为呢次新出新年的阿卓本中其次重给了停止总体落着卡图顿退去落不足不是 停车总错过下地位六群起三头组织级别最终认为的罗姆感谢其三年提给最近期协助停车落实车间车不谈感谢给念头投降他拨了几年罗姆三别错三百热心不是停车总错过下地位六群起三头组织级别最终认为的罗姆感谢其三年提给最近期协助停车落实车间车不谈感谢给念头投降他拨了几年罗姆三别错三百热心不是停车总错过下地位六群起罗姆定期求他的起
5: 我们就录制托刚三八信徒也不多了最终让我呀还将加起不多接送我让录制所谈念头最终让我儿子母子我谈不如干不说切磋你也没问白母体录制要不切给他总的忙怎么求给你是绝不是录制托刚三八提加起行感觉特别远我就切把行了三头准备录制托刚难女不托为家暴公因这些搞了又不谈用过书写多解释不是
4: 罗面萨康坦，热康索起这些恰上我谈，罗这苦苦有，信徒记不有不是。停止总错过下，地位罗琼起给给主搞了起，罗康加起行，感觉特来，这些恰上我谈，托康起用过财政托不远，出错哪里呀？罗不着罗不通去，还将搞不穷。出错罗不着三边呢，地堂谈各一点边啊，藏罗用为日我月，记就不是。那您停止总托，所以我这部出差给给您。

0: 터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5: 싱글링기 공금상 샴러 점링기 티린 카상 시베리 전슈구인 팅디리 전키 낭튼조니 추미 중국지순 수준치동키 민창사바크로의 고르다. 중국타 어렵기 탐구 주교 냠레르 74부급의 고르 자벤키 마키 친지닝크 치외 고르 중국기레기 중경구루외 에고도르키 추코된 남찬리 망초 청업주 잠러 페버터베 고르 토르기탄 이즈레이키 저와 지도도 침배 고르 중국천재 티랭기 급천재 점둔키 겐토규르외 고르소인 샘러 我有你出单了所列米一出米铁的兰阔的起家里路了就蹲他学干崩西所证他查从起温所穷者因济所给列归托皮居几个月到外给别次主顾您呢次你是苏民牌毕竟都错别你懂给米你是责助旅怎么连出米重新托那不停着扛萨尔同个月 各地促进南中国团企业给观众切断了怎么修育不谈给各地南企业来送给了怎么谈别是而团子送断了怎么针对了修育你现在对吗有了谈为啥是可以说你用为企业企业牛竹错过南针对所说的样样大国前年中国居民企业来谈你们来谈牛竹切据准备预备那么久的电影不是有一选企业不大本做过天明企业 能能安全企业创业用不贴用不用给家庭女士送怎么送他从下南一些下落谈拉丁米林所给社会都开别明暗的快乐西部出米创业新都出不预备安全企业给创业改革东西切入东西引起出预备是引起企业的做给主席批了一中国出米团来批给主席还将给不他我所认为给天年还将问团是 유럽계公司忙不시키미수증류초교를체교를섬시지신윤라주민유럽체백규레취치로동규시와치가유지주유부시니동캠이니슈저조류점림추민초칭코너마인바추민촌도습계신시기가중치툰레냠레치베다다댕규바질토추민강제보류점림품배루카앙아지도듀네개컵기냠제루카지조디 在你说你国错别跟你别怎么的米业村民绿贼真错难数月把这入卡起你去吧托你点点去俺去你妈人女马兰三百七百个村民刚才不能入卡做不赢了第二真多难修屯你村民平村你们来七百女巴村的七头别是我月季他空气怎么能去社会面着我他人类给住面着我的用为却卡牌
6: 娘嘞，切不提，米一村民批给了村呢，开干新都起了，提提中国内地也不是扩团前月节，绝不是。咱们米一村民绿色政策托，中国村民起来给批给牛车，提高苏丹呢，提给起牛主阿托民用啊西朗月，我这些把心呢，起来的能能起用不不懂不如沟通出几了，怎么是不他？用不给切个怎？提给起创着内创新，从下呢，二里趟。
5: 유럽이시아타시디가츠서쿠소게컵타서쿠망보르케브시 你懂下面你说出了推荐唐不成系列我们不单了中国民意居民启动其次提推崇不谈都能改成你给主盘呢子孙所准启动其名强三百的可入月季就有不是因为罗县人中国居民提团在江北启动其本呢过了是被团内中看马拉给组准把开前行动人把的穿越 개난 키니 체켈레기 치게 기닌체 켈레 치제타 진십 즉시 선네디게 두주 총부지에 당염토 사두치디 라제냠레 탄선네디게 님준키 튠제 깡바 치르총치베 첩체네 콜레시비 추미 튠레 제타 튠조 피게 조교로 군디다유 울란바토르 나싱 모잔키 나베킹여바타 냠제케 초기 냥암탕 고주기 지치 조켄 초기 초칭팅 춥든바 몽괴게 급기께서 울란바토르 접시 제니슈니닝키 고모 조심쿠웨 테뮤 딥제추 중국타 어렵기 템바타 탐구지 사제신 그르제 고주기 롱에 자주 체시시바 중국타 어렵기 냠레 조링 총두토 무스캡자 집티토네 중국타 어렵기 급기 지주 냠레 튼첨 사간식도 레브춘유 다팅기 중외 냠레 조링 총도니 냠제게 초기 냥암탕 고주기 지진조 견초기 초진팅 줍둔배 쇼르초 지구 개진식시 자르고배 산에 사토네 통화시나 중국초기 뷰지탐 천시미나 어렵남지기 뷰지 어렵기 컵카키 라제투미 냠제게 초기 지유직시 직지 개진지 냠수 제베탐 조제토 중국탕구진 고주라제키 락티브탐 냠레 총재 초지 라제 비춘키 비리소 개이탄 이이키 제시 체지 부샤여바타 소쇼 투미 투니미토 제이 달로탐 고군네 스두고고 여부시 손도슈켄 어렵게 겁난지 코르교타 넘시레 튠시 스장 파슬레 서구비 제지탄린 지급 냥암 탕토 교루와 겐참미 제단탄 테두니 미시용기 투문기 제노식시 중국타 어렵기 서쿠의 망부식 템바댐바탄 템바체잠키 냠신뉴주쿠이키 콩수도바타 서신치구르타 자탄신구로 추통콩군바 지롱초바소기 투모정신키 내툰체규 조경배 탑수체나 자와주가와타 계주퉁조르타 락제냠주 냠용비리지니 동미기 담가식리지손도 어렵난지타 어렵게 급기 투명망부 중국의 양암탕 주경기 총재러 채퇴 딩조체신 이집 치탄 심주디니기 기긴 치무와 아가메디의 서구파 어렵게 급도 시균치위 양암탕 차바타 누주 라수 멍시신파 두윤신부난 주경기 라제 타토르탕 뜻십 체린기 누바미당와 신대민의 첩소미당와 소기 간내체유 원간 중국 로주타 카세진사비 지주치탑타 强储备老子 냠수냠용지 어렵게 급기 쓰입타 남시조탄 퉁유라 미통럭신토비춤제타 롭종치린유배탑시 비주체척배 냠례청시제유지송유부시 춤제짐둔치세 쓰용무수 空间城市卡吉列 로숨신키 춤제원바타 중국타 치계키 투미 중국타 어렵기 장도 냠레기 닝주 태가르 명초르토뷰 존듀토 캡자치베 롱에 자주 체시 중국타 어렵기 중교 롱에 치교르 주교 냠레르 체시 세부딩유 냠제게 소기 냥암탕 곡주 지친

0: 귤 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퇴바
0: 쎼쯔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퀴미 케쯔 뎨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나와르 냠바 잠키 이기 탕고 지시 심키 냠바 잠키 류기 퍼부요니 年级边边写他人民团边明显给女不一来年级边路线他人民几丁起高住他们街得不住的起忙都起不他明显起高住强大有钱路线东天起昂的也地面关起心给十三十四个月在三天边新疆中部林间公开上林间呢他的三个组部呢中央农村年级级别库票给农村起明日一年的三十 听的里在那昆明，接不上别听众来给大脑会录下卡机，连接给你们图标语音。我的呀，空给大脑会，继续羡慕西边松姐的三若男。